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5MHz, 프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하늘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하늘이 답답해 보이는지 시원해 보이는지 낮게 보이는지 높게 보이는지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 삶

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 또 같은 조건을 두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하는 사람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을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좀 가져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삶의 자세, 삶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리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아침 인사까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좀 낫네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조금 뚫렸나요? 어때요? 좀 괜찮아요? 예, 남자의 목소리 괜찮습니까? 예, 이평욱 씨 오늘은 훨 낫네요. 젊다 젊어라고 금방 낫는다고 예, 남겨주셨는데 예 일주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아니에요. 금방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예 그걸 했습니다. 뭐 뜨신 물 먹고 마시고 또 뭐 그 몸에 좋은 거 다 때려놓고 영양제 바이라민 C부터 뭐 저기 멀티 비타민에 지금 무슨 그거 먹고 공진단도 먹고 진짜 프로폴리스 뿌리고 예? 또 이렇게 성에 잘 안 차가지고 프로폴리스를 잘 조준해가지고 그 약간 좀 느낌이 있는 그 목젖에다가 바로 뿌리고 5만 가지 노력을 다 하고 예 지금 여러분들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일찍 잤어요. 예, 10시 부근에 예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은 어제보다는 좀 나은 목소리를 좀 그 들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제는 좀 심했죠. 예 어제는 좀 미안해요. 예 어제는 좀 미안하고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 이게 안 됐어요. 이 안 됐어. 하다가 덜컹거려가지고 예, 그 음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코가 막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음은 되네요. 예,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예,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멀었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수아씨.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 하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합니다. 이번 주 쭉 있을 건데요. 제주도 극동방송도 한번 가볼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예. 또, 제주를 가셨네. 아, DJ가 사랑하는, 예, 섬. 제주 섬. 예? 저는 제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주도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거의 뭐 매년 가다시피 하는데, 올해는 수아 씨가 먼저 갔네. 예, 잘 있는지 안부 좀 여쭤주시기 바라겠고, 제주극동방송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만, 제주극동방송에서만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응애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주시기 바라겠고 거기 가가지고 예 디스의 이름 꺼내지 마세요. 모르니까 모르면 약간 조금 상호간에 조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전판 선교사라고 하고 예,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가사. 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는데.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일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우리 뿜뿜 라디오가 방송이 안 됩니다. 예, 내일은 뿜뿜 라디오가 방송이 없고요. 내일은 2026년 우리 추석 한가위를 또 이렇게 맞아서 우리가 함께 또 기뻐하고 전국적으로다가 함께 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또 설레하고 막 떨려하고 응? 그지? 함께 이렇게 예 오도방정 떠는 시간. 그래서 전국 특별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특별 생방송 관계로 내일은 우리 뿜뿜 라디오가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점은 조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뭐다? 아, 오늘 출석 체크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얘기 길게 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함께 달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옹기장이 촬영으로 함께합니다. 온 땅의 주의

자, 뽐뽐 라디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출석 체크 중입니다. 단문하시면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어요.

온 땅의 주의 영광이 상이상이 옹기상이의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네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네요. 오늘의 월십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출석 체크하세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의 말씀 퀴즈 풀어볼 건데, 그를 위해서 언론을 챙겨가야 시작해야겠죠.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성 구원어 칠판, 김해에 거주하시는 로건 로이 엄마 입장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의 월십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1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우리끼리 우리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가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뛰어노는 시간 뿜뿜 라디오.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자, 듣지만 마시고 문자도 하나 쓱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재미난 세상이 열릴 거예요. 굉장히 판에 박힌 예 멘트였네요. 자, 어쨌든 문자도 이따금씩 하나씩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자, 또 어떤 분들의 문자들이 도착을 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원씨, 원래 극동방송은 청취자라 청취자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엄청 소통을 하나 봐요 느낌이 라고 남겨주셨는데 무슨 말이야 예원씨, 무슨 말이야 이게. 청취자를 아랑곳하지 않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라디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청취자는 전부다. 청취자 is all.

everything.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네. 예, 기르지 마요. 아시겠죠? 이런 오해를 하고 안 돼. 그럼 뭐 예, 우리 극동방송이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라디오인데, 우리 뿜뿜 라디오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DJ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두 시간 동안 제게 허락한 시간이 두 시간이잖아요. 두 시간 동안 그냥 여러분들이랑 그냥 저기 얘기만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소개해드리고 싶고 약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저기 특집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만 쭉 소개해드리는 그런 하루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썸머 스페셜 요럴 때 해야겠다. 좀 이렇게 그 파일럿 개념으로다가 특집같이 약간 여러분과 디제이가 그냥 소통하는 그런 걸로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예 당신과의 호흡을 굉장히 중시하는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소통 중심 라디오인데 소중라 예 소통 중심 라디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 이거 봐요. 승기승기 정승기 씨. 아닌데 청취자를 굉장히 아랑곳하는 방송인데. 그럼요. 청취자를 굉장히 아리랑하는 방송이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아랑하니까 잠깐 생각이 났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대성 우리 부점장님. DJ 혼자만 좋은 거 먹고 나도 공진단 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공진단 한쪽도 반으로 나눠먹는 예 우리 행복백화점. 예, 우리 수고 많으셨고 어제 또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랑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낸 사랑들을 우리 창대 가리라가 굉장히 또 저기 예, 배달을 열심히 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 큰 박수 예 보내드립니다. 큰 공진단은 좀 비싸니까 예, 큰 박수 일단 보내드리고 작은 공진단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8197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감기 걸리신 것 같으네요. 원교 엄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꺾였어요. 네, 다행히도 감기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추세로 들어갔다. 낫는 것밖에 안 남았다. 예, 어제 이제 정점을 쳤어. 어제 정점을 심하게 치고 그 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 오늘 이 콧소리가 많이 좋아진 거면 어제는 도대체 어떤 방송을 하신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숨막히는 방송이었어요. 정말 숨막히게 예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언제 DJ가 넘어가는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라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졌어. 그래서 멘트도 잘 안 되고 이게 뇌에 호흡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가 봐. 산소가 O2가 안 들어가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기발랄한 DJ인데 어제 약간 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반응이 별로네.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잘 알겠고요. 자 다음 무대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말씀 퀴즈 예, 제가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오늘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분에게서로다. 자,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실지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고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과 함께합니다. 하니가 찬양해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분에게서로다.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자, 승기승기 증승기 씨께서 오늘 빈칸은 함부로 예 드림 날리기가 어렵네요. 맞아, 그럴 수 있지.

네,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분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가운데에 이분은 누구실지 정답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번 샵 0981번으로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정성기 씨께서 오늘 빈칸은 함부로 드립을 날리기가 어렵다라고 남겨주셨더니 예, 우리 그 김대성 부정장님께서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예, 지난 문자를 봤더니 나의 도움은 공진단에게서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집념이 있네 이분이. 예, 공진단에 오늘 공진단에 오늘 제대로 꽂힌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래 공진단이라고 했던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병욱 씨께서 먹인 뭐야 내나 그거 되셨죠? 라고 아, 내나 그거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아, 우리 청취자와 함께 띠끼따까는 아, 그런 시간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아, 정수아 씨께서 용기 있게 아, 드립 정답 보냅니다. 예, 백두산이라고. 예, 좋습니다. 아, 천지 백두산. 아. 좋네. 예. 드립백 커피 안 나와서 다행이다. 자, 7283님 함께하고 있고요. 예, 하참술수 6959님.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신이 났네요. 왜지? 내일부터 이제 그 연휴 좀 시작이라서 그런가? 예, 내일 출근을 하지만 약간 좀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좀 그렇잖아. 오늘 약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목요일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예. 목요일에서 약간 금요일, 약간 금요일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좀 설렘이 가득한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가 조금.

자, 힌트 좀 드립니다. 초성 힌트. 아, 이건 뭐 힌트를 드려야 되나? 자, 오늘 세 글자인데요. 초성 힌트. 이응, 히읗, 이응. 이응, 히읗, 이응.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병민 씨 목소리가 어제보다 좋아지셨네요. 그지야. 좋아졌죠, 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7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응히읗 이응에게서로다. 과연 이응히읗 이응은 무엇이었을지, 예, 옹해아라고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와, 대단하다. 아, 여러분 대단하네요. 옹해아가 나오네. 예, 이응이응 이응 맞네요. 옹해아 나오고 있고요. 아, 우리 0600님께서 나무와 아닌 와우. 아, 나무. 나 뭔 말인가 해서 나무와가 뭐죠? 나무와가 아닌 이겁니다라고 하는. 와 그렇구나.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좀 대단하시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와,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 좀 영광입니다. 많이 배우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바로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효성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요즘 많이 은혜 받는 찬양입니다. 예, 저는 기도할 때 아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건수 PD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저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 너무나도 큰

힘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지혜 씨, 뿜뿜 라디오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요. 건티의 개구진 목소리에 피식 웃음이 나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주 극동방송 얘기 듣고 예전 제주 여행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애월 가는 드라이브 해안길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제주 극동방송 너무 예뻤어요. 지나가다 발견해서 더 반가웠답니다. 이젠 제주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코스가 됐어요. 제주 극동방송도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우연히 발견하신 너무 좋은데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이게 애월이 좋아지고 나서 제주국동방송에 자리한 게 아니라 제주국동방송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 허허벌판일 때 애월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그 또 이렇게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해안길 쫙 드라이브 코스를 쫙 가다가 이제 제주국동방송을 보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함께 꼭 한번 가보시고. 제주극동방송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북녘 동포들의 진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들르셔가지고 시간 내셔서 들르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또 극동방송 이렇게 또 사역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관광명소 제주극동방송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극동방송 뭐 전국의 13개 지사에서 또 울려 퍼지고 있는데 다 너무 좋습니다. 다 너무 좋고, 예, 제가 뭐 극동방송 직원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너무 훌륭한 PD님들이 또 함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 만들고 있거든요.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우리 극동방송이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함께 또 고향 가는 길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가집니다. 아침 7시부터 밤까지 우리 전국 특별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지금 인사드리는 거 아니고 2부도 함께 할 거예요. 안내만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돌아옵니다. 아주 멀리 가지 마시고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새해나 매월 초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이어리를 펴고 굳은 결심을 적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린 것 같다가도 당장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인 듯합니다. 내가 결심한 대로 온전히 살아낼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이제 나도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굳게 다짐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의지대로 살아오셨나요? 아마 며칠 못 가서 배우자와 시원하게 말다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면서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 화, 욕심 같은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발견하곤 하죠. 참 속상한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애초에 사람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심삼일이 세팅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연약함으로 인한 낙심과 실패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우리를 위해 작심삼일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인생을 희망차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센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유독 똑똑해서 혹은 남들보다 정직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인간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윤리적인 잘못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한 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과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마음의 창조주를 모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슴 벅찬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복음을 조금 넓게 정의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를 쥐어짜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하게 되고 죄를 자각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정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았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마 두려웠겠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어떤 핍박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죠.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힘들게 노를 젓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배에 달린 돛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성령님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굳어진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0: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돛담배가 바람에 밀려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 봅시다. 그 순종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두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4: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5: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삶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계절을 믿음으로 견뎌온 노년 세대가 여호와의 뜰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영육간에 청청하게 하소서. 이들의 풍부한 경험이 사회적 일자리와 문화활동을 위한 정책을 통해 실효성 있게 발휘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의 든든한 영적 기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오래 묵은 악습과 존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치솟는 집값과 대출 축소, 금리 인상,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가정들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무주택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통해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정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마련하게 하소서. 급증하는 1인 가구 속에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이 안정된 일상과 촘촘한 돌봄을 누리게 하소서. 이웃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기초적인 의료와 일자리를 긴밀히 지원하게 하시고 소외되는 이 없이 안전하고 복된 노년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국립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으로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지요. FM 98.1MHz, 전사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취만 하지 마시고 문자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보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입장을 해주신 기리기리 정찬 기리씨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는데요. 목포 MBC에 보냈어요. 완전 비슷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건디 얼른 쾌차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들으시네요. 예, 우리 기리기리 정찬 기리씨가 김포에, 집은 김포예요. 근데 예, 창원 극동방송 즐겨 들으시고 오늘은 잘못 들어가지고 문자 잘못 보냈는데 목포 극동방송에 예, 그래서 길이길이 기리지 마요라는 말씀 예, 전해드리고 싶고 목포 방송을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거죠. 그죠? 문자를 보내놓고 보니까 여기는 목포 MBC입니다. 라고 이제 답장이 온 건가 보네. 그죠? 예, 예.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잤더니 아직 잠이 들겠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 정신 상태에도, 예, 우리 뿜뿜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주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행간을 읽어야 돼. 예, 텍스트만 읽으면 우리가 또 오해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이 행간에 숨어 있는 이 따스한 마음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것을 캐치했어. 예, 길이길이 정찬 기리스의 소중한 마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4420님 건디 오늘도 성남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어제 커피 맛있게 잘 드셨죠? 그 힘 받아가지고 오늘도 재미있게 유쾌하게 빵빵 터지게 사역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 그 일과 시작하자마자 커피를 뭐 열대절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진성철이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점심쯤에는 또 이렇게 저희 뿜뿜 라디오 마칠 때쯤에는 또 한 분께서 제가 지금 그 번호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분께서 또 빵을 보내주셨어요. 제 방송사 측에. 예. 우리 뿜뿜 라디오 측으로 빵을 또 한 보따리로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것도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요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막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황송할 따름입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힘을 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예, 소개를 해 올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예, 하창수 씨.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빠르게 스캔해서, 빠르게 필터링 한번 하고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하창수 씨. 갑작스러운 핸드폰 액정 파손으로 수리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어제 2년 2개월 만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바꾸니 정신이 없네요. 데이터도 옮겨야 되고 이것저것 계정도 다시 입력해야 되고 그래도 새 폰 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야, 축하드립니다. 예, 새 핸드폰은 그건가? 접는 건가? 예? 접는 거예요? 요즘 뭐, 잘, 좋던데, 예, 막 접어가지고, 예, 뭐, 여권 사이즈로 뭐, 한다고, 예, 그래서, 여기도 여권, 저기도 여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핸드폰 액정 파손으로 2년 2개월, 액정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어찌됐든, 많이 나왔나봐요. 네, 핸드폰 액정이 심하게 예, 깨졌나봐. 그래서 수리비 한 80만원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제 뭐 핸드폰 새로 바꾸는 것도 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예,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예, 디자인은 핸드폰을 언제 바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핸드폰을 바꾼 지가 한참 돼가지고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접는 거 그거 어떻게 예? 어떤지 한번 좀 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솔씨, 지난 주말에 새로 산 텐트 들고 캠핑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이라 아침에 뿜뿜 라디오를 못 들었네요. 텐트 접으면서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토요일이 됐어야지. 그죠? 자, 안락한 집을 떠나서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싶다가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주하나님 지으신 대자연 참 아름다웠습니다. 개구리가 너무 울어댔어요. 라고 너무 많은 개구리가 너무 한꺼번에 울어가지고 예, 그러면 기가 막히게. 와,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두 채가 다 김솔 씨네 거예요? 아닌가? 아 지금 차가 두 대인 거 보니까 어느 집이랑 같이 가셨나요? 예. 아, 야, 너무 예쁘네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네. 이거 거의 집인데 집 뭐? 오, 이 집을 지으셨네. 오, 야, 대단하네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머물렀었던 텐트는 이제 그 밀폐형 그리고 이제 원타치 텐트로 해가지고 툭 던지면 툭 펴지는 약간 그런 텐트여서 그 이제 다 밀폐형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는 오픈형이네. 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죠? 그 정원에서 라면끼리 묶어 그죠? 삼겹살 구워 묶어 그렇게 할 수. 좋네. 아, 이거 너무 좋네. 근데 이거 펴고 접고 하는 데에 상당한 그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고. 근데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여행 한번, 텐트 여행 한번 가보고 싶네. 캠핑 가보고 싶네. 저 정도면. 예. 아이들이 진짜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정도 펴면은 한 3박 4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내가 펴고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3박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지난 주말에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캠핑 그만두시는 게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 자주 예, 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찬양 함께 달려갑니다. The Spirit of the Lord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랜만에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 한번 해볼까요? 자, 찬양 중간에 양 울음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타이밍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준비 중이에요. 단문 50원 샵 공급하는 번으로 잡았다 세 글자 적어 놓으시고 준비됐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샵 0981번으로 잡았다 세 글자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Up the world. 그냥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너무 굴렸네. 자, 차량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차량 함께합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은 오시고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우리 최예원님께서 영어는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뱉어야 돼요. 뭘 뱉어? 굴리면서 뱉을게.

2311님 뿜뿜 라디오 시간 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라고요. 나도 네가 좋아요. 2311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수의 날기 원안에 브라운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2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자, 민주 김민주 씨, 사진으로만 보내서 죄송하네요. 얼떨결에 아침에 이거 싸느라 이제 출석 체크합니다. 아, 가을 소풍 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사진을 뒤늦게 봤는데 김밥을 예. 김밥을 와 이거 뭐 속이 꽉 찼네. 계란 지네딘 지단을 이렇게 예 예쁘게 얇게 이렇게 써셔가지고 당근이랑 단무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싹 말아 넣어 놓으셨. 아, this is 김밥을 잘 말아 김밥을 예.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진으로만 보내서 죄송하네요. 이게 죄송한 걸 알면서 보내셨네요. 농담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예, 오늘 진짜 어디라도 예, 피크닉이라도 뭐 거창할 건 없잖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집 앞이라도 이렇게 다녀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가을 공기 좀 쐬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어요. 아, 뿜뿜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제가 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방송이 없습니다. 뿜뿜 라디오가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내일은 그 추석 한가위 우리 또 귀향길을 또 이렇게 맞아서 특집으로 전국 우리 극동방송에서 지사들이 돌아가면서 특집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아침 7시 광주를 시작으로 우리 9시에는 이제 부산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뿜뿜 라디오 시간에는 부산지사에서 이제 방송을 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창원극동방송 시간은 없나요? 라고 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우리 그 자랑이죠. 우리 김경민 PD님. 예, 우리 김경민 PD님이 예, 우리 1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또 창원극동방송을 대표해서 또 2시간 동안 그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사랑과 또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떨려. 아, 떨려요. 이게 그 여러분들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가 하다가 그 또 처음 보는 분들 낯선 분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쓱 만나면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내가 매일 있던 스튜디오인데 굉장히 낯설고 또 이렇게 약간 좀 그래요.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 김경민 PD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청취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거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송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많은 지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한가위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은 우리 뿜뿜 라디오가 방송이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 한 분께서 굉장히 단도가 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단독 직입적으로 여쭙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녹방입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방송은 된다. 목요일과 금요일, 뿜뿜 라디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라는 것들, 안내는 드립니다. 생방송인지 녹음방송인지를 이렇게 밝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제 최초로 한번 밝혔는데 뭐 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후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최혜연 씨 녹방인가 보다. 그 약속 따라서 자, 승기 증승기 씨 건디 내일 출근 안 하나 보다. 아 무슨 말이야 하지. 내일 출근합니다. 자 이병욱 씨 13시에서 15시 우리 창원 극동 방송 시간대에 전국을 무대로 드립 쳐도 괜찮나요? 아 보여줘. 우리 창원 극동 방송 힘을 보여줘. 창원 극동방송 무대가 이 정도다. 여러분들 신선한 충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철옴의 목마른 내영호 찬양 계속해서 듣고요. 은혜의 소낙빛 오늘 뿜뿜 라디오 화요일 코너죠. 행복 뿜뿜 상담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뿜뿜 솟아나고 위로가 뿜뿜 솟아나는 뿜뿜 상담소. 오늘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어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안아드릴게요. 스크스크스크 어느덧 우리와 함께하실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김진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0: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우리 소장님이
1: 터널 공사 중이었습니다.
0: 예, 알러지 때문에 예, 코맹맹이 소리로 하셨는데 오늘은 저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네. 오늘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무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우리 네. 그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사과를 좀 드리면서 예 네. 고개 숙여 예 이런 소리 들렸어서 죄송합니다. 예,
1: 죄송합니다.
0: 예, 죄송합니다. 자, 공식 사과로 시작하는 오늘의 뿜뿜 상담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셨나요?
1: 많이 어떠십니까? 좋아졌는데 이게 예. 그 제 몸이 이 계절에 적응하는 과정이라서 예. 스스로를 위로를 하고 있는데 좀 추접은긴 하네요.
0: 예. 그래서 병원을 지난번에 그 방송 끝내시고 가셨대요. 네. 그래서 주사 맞고 뭐 그러셨는데도 잠깐만 좀 괜찮으셨다가 예, 또 뭐 그러신다.
1: 약발이 좀 길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3일에 한 번씩 지금 주사 맞고 있나 봐요.
0: 예,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사시라고. 친해서 그런 말 하시는 겁니다. 네, 친해서. 예.
1: 친하셔서.
0: 예. 그래서 그래서 알러지에는 진짜 예 좀 힘든 것 같아요.
1: 그죠? 이게 지금 예. 계절이 아예 추워지거나 해버리지 않은 이상, 네. 조금 더 이게 지금 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서 이기고는 있는데 예. 아, 좀 피곤하네요.
0: 예. 오늘도 약간 정신이 없으신 우리 김진여 소장님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랬는데 왔던 또 PD님도 같이 또 덩달이라 예. 제가 조금 예. 마음이
0: 그렇습니다.
1: 쓰입니다.
0: 그래서 소장님이 감기 놓고 가셨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1: 아니요, 될 것 같습니다.
0: 예, 소장님은 감기는 아니시고 예, 저는 약간 좀 감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염이랑 뭐 같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네. 뭐 건강 잘 예, 우리 그 챙겨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가운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과증 예.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예. 견디고 나면 내 예. 몸이 세포를 극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몸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0: 예.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본격 지금 건강 방송이 아니고
1: 네. 마음
0: 방송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그렇죠. 챙겨드리는 그런 라디오 예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뿜뿜 상담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
1: 그쵸.
0: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요 내용은 참 공감이 되고 그
1: 이게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 번쯤 나눠봤으면 예. 해서 네.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 그쵸.
0: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왜 우리 부부만 부모님을 잘못 모셨다고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0: 왜 우리만 부모님을 잘못 모셨다고 하나요? 느낌이 좀 싸해지는 예. 그런 예, 제목의 예, 오늘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오늘의 내담자의 사례 사연을
1: 한번 들어보시고
0: 여러분들 공감의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쵸. 뿜뿜 상담소의 사연 네. 함께 청해 맞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7년 된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아이 둘,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원래는 두 분이 따로 사셨어요. 근데 5년 전쯤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고 어머니도 혼자 일상생활을 하시기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저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 형과 누나가 있는데요. 둘 다 직장이며 사는 곳이며 사정이 있어서 모시기 어렵다고 했어요. 부모님 댁이랑 제일 가까이 살던 게 저희였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삿날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고요. 형이랑 누나도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막내야, 부모님 모셔줘서 진짜 고맙다. 올케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알았지? 응? 그 말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더라고요. 오던 발걸음도 줄었고요. 병원 모시고 가는 거, 약 챙겨드리는 거, 식사 준비, 하루하루 생활 거의 다 저희 부부 몫이 됐습니다.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직장 다니고 아이 둘 키우면서 시부모님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신 뒤로는 어디 마음 편히 외출 한번, 여행 한번 못 갔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짜증이 느셨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아프시니까요.

0: 우린 너희 믿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한다. 엄마가 눈치 보고 산다는데 도대체 너희 어떻게 한 거야?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형이랑 누나랑 통화하실 때마다 그러셨다는 걸요. 눈치 보며 산다고,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막내 부부 때문에 힘들다고. 옆에 앉은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5년이 그 자리에서 전부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뭐 해준 거 있다고 명절에 와서 일어나 싶었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이제 형이랑 누나가 모셔가. 뭐? 부모님 모신 거 지금 생색내는 거야 뭐야 하느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날이 됐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요. 저도 솔직히 형제들이랑 연락을 끊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저희만 부모님을 잘못 모셨다고 하는 걸까요? 아, 이런 사연입니다.
1: 그러니까 아. 내용 사연이 너무 비장한데요.
0: 아, 근데 네. 와, 저는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도
1: 울컥
0: 우라통이 예,
1: 네, 맞죠.
0: 치밀어 올라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시야로 보면 한정적이에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서 서로 좀 맞물려 있는 감정들을 좀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PD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내 연로하신 내 부모님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
0: 진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1: 그죠?
0: 정말 수고 많겠다라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1: 네, 네. 그런 마음이 기본 베이스에 있는데 예. 이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더 붙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0: 어떤 겁니까?
1: 내가 가까이에서 아니면 내가 자녀임에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는 메시지가 오게 되면 그 죄책감이 분노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잘하고 싶었고 내 동생이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내가 미안한 마음이 커졌는데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딱 오니까 이 미안함이 어떻게 되냐면 내 미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거죠.
0: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내담자 상황을 쭉 들어보면 아내도 5년을 참았고 동생도 5년을 참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힘든데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 어르신들이 연로해지면서 약을 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바쁜 중에 시간을 좀 내서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이런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들이 극단으로 가는 거죠. 두 손을 내려놓는 거. 나 못해. 나 안 해. 이제 끝이야. 이제 이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0: 자, 오늘 어떤 그, 공감의 사연들이 약간 좀 분노 쪽이 많습니다. 분노와 그리고 요게 있네요. 체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게 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1: 맞죠.
0: 1년 중에 300번 겪는 사연이라 놀랍지도 울컥하지도 않네요. 아, 슬픕니다. 라고 네. 남겨주시면서. 그렇죠. 어딘들 사람의 마음은 점차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라는 문자도 있고.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한다, 감사하다. 유효기간 2년 봅니다. 라고. 아, 근데 너무 좀 웃픈 이야기들입니다, 진짜로. 예. 자, 오늘의 이 상황들을, 아, 진짜 우리 그 내담자분들이 너무너무 그쵸.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1: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런 이제 부부가 같이 올라오셨는데 얘기 중에 아내분은 계속 울고 계셨고요. 이제 속상한 나머지.
0: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남편분도 내담자인 남편분이 울컥울컥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게 뭐냐면 이분들의 어린 시절을 그래서 좀 돌아보면 예.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순

0: 순종하는 자녀였대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어른들이 얘기하거나 형님들이 누나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순응하는 사람이지 노라는 메시지를 거의 안 했던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내지는 누군가가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한 몫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 내담자의 남편분의 베이스였다면 아내 같은 경우에도 무남동녀시거든요. 무남동녀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게 기본 자세로 이제 배워져 있으니까 어른들이 5년 전에 좀 힘들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거지만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양육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것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까 뭐 기꺼이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제 순응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1: 자,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요즘 뭐더 비일비재하게
0: 그렇죠.
1: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죠.
1: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뭐 평균 수명이라든지,
0: 길어져서.
1: 길어지기 때문에
0: 네.
1: 건강하게 지내시면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0: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죠,
1: 예, 또
0: 그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어떻게든 이제 우리의 케어가 필요한 부분일 테고, 그때마다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0: 맞죠.
1: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미리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은 생각이
0: 그래서 그런
1: 듭니다만.
0: 대비를 해본다 그러면
1: 예.
0: 저희들이 좀 해야 될게 뭐냐면 이 갈등에 대한 핵심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1: 이
0: 좋겠어요.
1: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0: 그죠?
1: 그러면?
0: 갈등에
1: 예.
0: 대한 핵심이 뭐냐면 이 가정이 한 가정에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1: 아, 한
0: 그러니까
1: 가정에,
0: 막내가
1: 예.
0: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부모님을 돌보는 건 누구의 몫이다? 막내의 몫이다. 라고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그러니까 형제가 부모님의 돌봄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니까 너네 몫이야. 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인데 막내랑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에서의 분담을 줄여버린 거죠. 나눠 가져야 되는 책임의 분담을. 그래서 이 과정이 만들어졌던 거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눈치를 본다, 부모님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 것. 힘드실 수 있죠, 당연히.
1: 이게
0: 예.
1: 어떤 일이죠?
0: 이제,
1: 사실은.
0: 소위 말하면 이거죠. 부모님이 힘들다, 외롭다고 하는 것들이 부모님의 실제 느끼는 감정이지만 상황적인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객관화를 못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나 지금,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 나 너희들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한번 자녀들을 이해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들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마음 편하게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니까, 너희들은 보고 싶은데는 말이, 다른 말로요, 힘들다. 이 힘들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 한번 나 보러 와라. 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너희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자, 이런 여정인데 그 감정을 그냥 사실로 그냥 객관화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워딩만 받아버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살고 계시나? 뭔가 막내가 힘들게 한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에서 힘들다, 외롭다는 메시지가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죠. 예. 이제
1: 그렇군요.
0: 이런 상황이 이 갈등의 핵심인 거고요.
1: 예.
0: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돌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
1: 배우자의 어떤 수고를 당연하게
0: 그렇죠.
1: 여긴다.
0: 예. 그냥 우리가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담자의 아내분은 무남동의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배우자분도 부모님이 있으실 거
1: 예,
0: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거를 선택하고 그걸 오케이 해서 함께 하는 건데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거. 그러면 친정 부모님에 대한 배려가 빠진 거죠.
1: 아, 그게 남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0: 그렇죠.
1: 건가요? 아니면 뭐
0: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1: 형제분들이고.
0: 형제분들도 마찬가지고
1: 지금
0: 그게 당연한 거.
1: 사연을 보면 남편분께서는 충분히
0: 네.
1: 또 아내분의
0: 그렇죠.
1: 수고를 또 이렇게 인정해
0: 그러니까
1: 주시고,
0: 시집
1: 예.
0: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한 거. 한번더 접어보면 이 소위 말하면 동서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이 대상자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못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뭔가를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 갈등의 핵심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그렇군요.
0: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책감들이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미안함들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

0: 상대가 잘못했다고 했던 거에다가 어떻게 더 씌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네. 자기를 비난하는 메시지인데 그거를 상대에게 쏴붙이는.
1: 아, 이 죄책감이 비난으로 네. 되는 거.
0: 그럼요.
1: 이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정말 별로네요.
0: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1: 너무 별로인 속성이다.
0: 죄책감을 벗어내는 게 뭐냐면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막내가 고생했다. 아, 내가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저런 말씀을 하도록 내가 놓쳤다. 내가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릴게. 혹여라도 내가 연휴가 되면 모시고 가서 한번 여행이라도 시켜 드릴게. 이렇게 이제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해 버리면 이게 공격성으로 나오질 않아요. 대신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고 묵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르는 힘이 어떻게 돼요? 상대를 탓하는 걸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사과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그건 용기가 아니라고, 그건 만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낮아진 모습으로 나의 작아지고 흠 있는 걸 인정하는 거, 이 용기가 지금 이 가족한테는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갈등의 핵심 요건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팁들을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가장 먼저 제가 드렸던 건 이제 연결되는 메시지지만 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는 것. 형제들이 좀 배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막내인 내담자분이 한 번도 형님에게 부모님을 모셔가라 아니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형님에게 그러면 한 보름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행을 이제 이런 안내를 드리고 큰 형님이 이제 모시고 가서 뭐 2주를 모시고로 하고 가셨는데 여행 끝나는 날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경험하시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아셨네요.
0: 네, 네.
1: 빨리 아셨네.
0: 네. 예.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예. 이제 그럼에도 감사한 건 그 형님네 가정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렇게 여행에 가고 싶건 어디 먼 데를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 3일은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까지는 괜찮겠다라고 형님네가 얘기를 하셨고 누님네는 명절이 되면 이 며느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시부모님하고 계시면서 친정 나들이를 그냥 당일로만 다녀오셨대요.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부가 함께 이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갔었는데 그 명절 때가 되면 누님이 엄마 아빠 우리가 좀 모시고 있을 테니까 자유롭게 친정을 좀 다녀와라라고 한 이런 개선은 관계 개선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내담자분이.
1: 내가 뭐 사실은 역할 분담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0: 그렇죠.
1: 좀 너무 미진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쵸. 그냥 뭐 약간 휴가 같은 개념으로 네. 지금 된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조금 숨이라도 쉴 수 있는
1: 예. 근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원가족 중심했던 모습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조금 분리시킬 수 있는 말씀했던 것처럼 300일 연속인 어떤 삶이었다면 그 삶 속에서 조금 65일은 핵가족 중심으로 좀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역할 분담이 일어났던 거였고요.
1: 그래요.
0: 그리고 감사한 건 이 내담자 부부가 그렇게 형제들이 역할 분담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아예 몰랐으면 또 반복되었을 레파토리일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래도 65일이라고 하는 여정을 좀 녹여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담자가 자기가 힘들다는 걸 고백을 안 했었거든요. 형제가 됐던 배우자한테도
1: 예.
0: 그거를 행동 수정을 하면서 내담자가 형님한테 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 배우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아버님 이런 메시지를 할 때 나 화가 나는데 이러다가 내 감정이 폭발할 것 같다. 형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형님이나 누님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또 이 행동 수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이 내담자분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런 게 힘들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

0: 말하니까 내가 배우자가 눈치가 보여라. 이 메시지가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처럼 내지는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토설해내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고 했더니 형님 부부를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담자부에게 용기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문자라도 보내라. 전화를 해서 울컥할 것 같으면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조금 억울합니다. 라고 보냄으로 인해서 형님이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끔 형님이나 누님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분담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담자분이나 배우자분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못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1: 예, 사실은 이 모델의 내담자분들이 또 심성이 네. 또 착하시고 또 고우셔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게 힘들다 이 메시지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0: 네, 불효라고 생각하세요.
1: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을 네네. 했나 봐요.
0: 그래서 그거 예.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도움을 실제화시켜라. 예. 힘드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형 좀 도와줘. 누나 좀 와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신 거죠.
1: 너무 속 깊은 그 네. 동생분 내외가 아니었나 그렇죠? 또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많은 분들께서 힘든 건 나눠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또 의견들을 모아 주시고 계세요. 자, 맞습니다. 오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을 모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그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너무 또 때로는 과중할 수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이 사안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말 못하고 이렇게 썩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0: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런 일상들이 누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 부모님에게 감사함으로 누구나 기꺼이 할 수 그렇죠. 있는 여정이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정이 너무 무겁지 않게 가는 과정이 뭐냐면 소통하는 거. 처음은 그러니까 출발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소통이 하는 거고 내가 오해한 건 오해한 것대로 소통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 길의 여정에 함께 찬양하며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혜로운 구조가 잘 형성이 돼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길 또 간절히 바라보면서 또 추석 명절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또 만나시게 될 텐데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추석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진정한 효도는 누가 더 잘했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상담 전문가 심리 치료 전문가 우리 김진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0: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저희 뿜뿜 라디오 방송이 없고요. 전국 특별 생방송 함께 즐겨주시고 저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말씀대로 은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상은 일시적이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함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 누구의 강요도 없이 행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반드시 돈이 많아서 하게 되는 행동도 아니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시죠?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네. 저는 아닌 척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자랑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1: 예.
0: 아니, 그게 아니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네. 제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걸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걸 죄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게 죄라면 네네.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영광하면 네. 저는 조금 자랑을 하면
0: 네네.
1: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네. 늘 그게 습관이 돼서 네. 근데 저녁에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 하고 넘어가면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정도 아주 좋은 겁니다.
0: 네, 근데 살짝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1: 괜찮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오늘도 기도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저희가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사연자, 청취자 저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0: 온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사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그럼 찬양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89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계약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연말까지 속히 매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이 제때 잘 매매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네. 참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0: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8988님 또 청취자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연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8988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잘 섬기고 또 교회 더 잘 섬기고자 하여 교회 주변으로 집을 계약하고 이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연말까지 매매가 되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방금 고백하여 올려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8988님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16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하는 일을 힘들어하며 갱년기로 인해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통화했는데요, 당뇨도 있어서 10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친구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금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릴 적 친구분을 네.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0: 아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참 곁에 이런 1644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친구가 아신다면 참 자신은 그래도 복되다 그렇게 여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했더라면, 낙망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1644님 참으로 청취자 저희가 함께 우리 1644님의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1644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서울에서 살아가는 친구이옵니다. 아버지 갱년기와 또 당뇨로 여러 가지 어려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1644님에게 은혜를 친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전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 때 이러한 1644님의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친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로 남편의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에도 마트 직원들이 새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남편의 건강과 비만이 회복되어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쉬는 날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네, 마트를 네. 운영하고 계신데 직원들도 계시고 좀 크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네. 문제도 나아지시고. 네,
0: 예, 하나님의 큰 네. 위로가 있으니까 너무 참 우리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믿음의 욕심을 가지셨는데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신다 하여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9507님과 청취자와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9507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일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원들과 함께 우리 남편의 신이가 맡아오 직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여의지 않

0: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여 우리 907님의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는 날이 생기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907님의 사업과 가정 직원들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4960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피택 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관계에서의 실망과 헌금 문제 등으로 피택의 회의가 드는 상황이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피택되신 분들이 우리 4960님 같은데 피택되신 것 축하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피택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4960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피택으로 교회 가운데 귀한 임직자로 피택되어서 교육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4960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4960님의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이제 임직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의 큰 밑거름이 되고 교회 부흥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몰랐을 때보다 알았을 때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이제는 눈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4960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임직자로서 아버지 주 앞에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5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윤미정 권사님께서 심장 판막 4차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하루속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아유, 네. 온 교인이 지금 기도하고 네. 계시겠습니다.
0: 어려운 네.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럴지라도 참 우리 유미정 권사님은 감사해야 할 것이 있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네. 우리 특별히 0545님이 이렇게 사연까지 부탁했으니까 참으로 우리 유미정 권사님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주께 의지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0545님 우리 청취자 저희를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미정 권사님께서 심장 판막 4차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참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은 청취자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기도하지만은 은혜와 긍휼은 우리 유미정 권사님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0545님의 믿음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윤미정 권사님 놀랍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권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120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2주 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자식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실 만큼 지쳐 계신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기력도 다시 얻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게 이제 몸이 힘드니까
0: 네네.
1: 막 이 사람도 귀찮고 저 사람도 귀찮고
0: 네.
1: 그런 것이 참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1203님의 친정아버님께서 그 힘드시더라도 자녀들이 또 못 가게 되면 더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1203님은 억지로라도 한번 가보시고 또 친정아버님께서도 꼭 받아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찾아온 이들은 무엇이든지 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처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1204님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믿음대로 또 청지사님들과 저희의 믿음대로 주여 구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정아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 놀랍게 복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기가 막힌 회복과 나음이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참으로 가족들도 오지 마라. 자식 집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어려운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203님의 믿음대로 그 친정 아버님 마음이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놀란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1203님의 친정 아버님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 62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신생아 외손녀가 중환자실에서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6205님 소식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런 게 기도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네. 아이, 참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6205님은 그래도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0: 네.
1: 하나님 은혜 네. 가운데 구하게 되면 이 참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치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는 복된 인생 된 우리 사랑하는 6205님과 사랑하는 청취자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우리 6205님의 참으로 신생아 외손녀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6205님을 외손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 더욱더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네, 또 다음 기도 제목은 88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정 오빠가 대장암이 의심되어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자 되심을 선포하며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열문둥이가 주님을 찾아 낫기를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가다가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8817님과 정치자들과 저희가 하나님이여 8817님의 그 친정 오빠의 그 대장암이 의심되는 일 가운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우리 8817님의 친정 오빠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 아버지 하늘으로 우리 8817님의 친정 오빠를 어루만지사 그 모든 암세포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사명을 받아 대구에서 신학 공부와 개척교회를 섬겨오신 이모와 이모부 내외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가

0: 정해지면서 잘 관리되어 온 예배당 건물을 이어받을 분을 찾고 계신데요. 이단만 자꾸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이단이 아닌 복음의 기지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요즘
1: 예.
0: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네.
1: 이게 이제 이모와 이모부 내외께서 이제 지금 섬기고 있던 예배당 건물을 다른 분이 이제 와야
0: 네네.
1: 되는데 이단들이 찾아오는 상황은 뭐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던 하나님, 그 찾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려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명의 사연자와 청취자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명받아 대구에서 신학 공부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었던 이모와 이모부 내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또 새로운 사역지를 얻어 관리되었던 예배당 건물을 다시 내어놓고 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의 이러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상황이 무리가 오고 이단들이 이렇게 쓰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익명의 사연자이지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던 이 예배당 건물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지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그리고 이모부와 이모가 가서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26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고 늘 안전을 지켜주시며 흡연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재정도 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추석 기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시댁 가족들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시댁가의 가족 이게
0: 네.
1: 참 어려운 일인데
0: 네.
1: 제가 보니까 어떤 집은 너무 잘 지내고 어떤 집은 상당히 어렵게 지내는 것이 있는데
0: 네.
1: 그냥 제가 볼 때는 막 맞춰서 대충 막 살아가시는 게안
0: 네.
1: 낫겠나
0: 둘다
1: 이런
0: 노력이
1: 생각도
0: 필요한 것
1: 있는데
0: 같습니다.
1: 우리 1679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감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평안한 그런 추석 명절 안 되겠는가 여겨지고 다음 여러 상세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아래, 마귀 아래, 저주 아래 살던 우리 사랑하는 2679님이었고 또 청취자였고 저희들이었습니다. 흔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흐나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2679님 남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0: 아멘.
1: 아버지와는 흡연에 관련된 일도 아버지 그 냄새만 맡아도 참으로 머리가 깨어질 만큼 아프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이들의 간증들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2679님의 남편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묶여있는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놓은 일들 또 묶여있는 일들이 하나님 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2679님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참으로 시댁 가족들과 평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91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기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이 없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며 조울증도 치료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0: 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절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나 아직 육신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연자 9179님이 이 기추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합의금에 문제가 있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그 좋은 길을 열어줘 없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께서 우리 9179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기추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며 참으로 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9179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추님 하나님이여 놀랍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연이어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였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피니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이 되지 않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옵시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천사들의 손길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저는 진영교회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처음에 궁핍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설교자가 되고 설교자는 마침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거룩한 불로 충만한 사람은 군대의 맨 뒤에 세워두어도 머지않아 선봉으로 돌진하는 법이지요. 누가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두 번 기록합니다. 한 번은 그가 섬김을 시작할 때요, 또 한 번은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역의 시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 부르심을 마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정확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아무 준비도 없이 붙잡혀 왔습니다. 한순간에 숙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혜를 당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도 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논쟁에서 패하고 폭력으로 돌아섭니다. 그들이 그의 입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의 목숨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태도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 앞에서 스데반을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사람이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입히시면 사람의 정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심령은 고요하고 행복했습니다.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돌이 쏟아지는데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을 닦지도 않았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어떤 변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성도의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대해서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들의 손에 맡기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심성은 용서로 가득했습니다.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용서한 것이요. 기도할 수 없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0: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거라는 것을 우기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작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의 크기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성령이시니라.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였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이단대책 세미나가 10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탁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758-8081번 진주 갈릴리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람 플룻 앙상블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하동지역 교회연합 예수사랑축제가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디바인 워십의 찬양,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883-8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스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지난주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제61회 총회를 열고 이천식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이주일 목사가 목사부총회장에, 김병철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천식 신임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영성회복과 미래목회자 양성, 안양대학교 협력 강화, 총회회관 헌당 완공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 노회 신학생 1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 박진영 씨가 수천 명 규모의 모임을 이끄는 가운데 최근 그의 삼위일체 강의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오류를 담고 있다는 신학계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1: 정성욱 덴버 신학교 교수는 어제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박진영 씨의 삼위일체 주장이 성부 하나님의 독점적 신성 강조와 성자의 열등성 부여, 성령의 인격성 부인 및 신적 본질의 일체성 부정 등 교회사 속 아리우스주의나 종속론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는 정통교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등한 본질과 상호 내주를 확립해왔다며 박 씨의 주장은 삼신론이나 이단적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박진영 씨에게 독학 신학을 넘어서는 겸손한 검증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정통교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학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개정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해외 선교비 송금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사단법인 토부협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엠피오피아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실무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호윤 대표 회계사는 교단 선교부나 파송 선교단체가 현지 선교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세법 개정으로 선교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부협회는 해외 기관이나 현지인에게 자금을 단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개인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피하고 선교단체 관리 계좌 이용과 함께 사전 심의 및 사후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공익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우다인입니다.
0: 아시아미션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열리는 8개국 제한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 및 문화행사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동안 원주 명성수련관에서는 2026 제한 몽골인 추석 수련회가 열리며 무주수련원에서는 14개 교회가 참여하는 제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천안과 가평, 충주, 광주, 화성 등지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중국, 네팔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아시아미션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9일에도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국적 이주민 가정을 위한 제6회 안산시 다문화 가을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도 28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남들은 펑펑 울면서 드라마 같은 간증을 말하는데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하고 주눅든 적 없으신가요?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오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느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가네.
1: 와, 진짜 감동적이다. 재하야.
2: 어.
1: 야, 재영, 저런 사람인지 몰랐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짜 굴곡이 많았네. 와, 간증이 막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나? 이게 바로 수련의 감동 아이가?
2: 어? 어, 그렇지.
1: 근데 하필이면 저 형 뒤에 네가 간증해서 우야노? 네 완전 범생 아이가? 평생 뭐 교회를 빠져봤나? 살면서 뭐 나쁜 짓을 해봤나? 무슨 간증을 할 건데?
2: 아,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1: 아이, 뭐 안 되면 지금이라도 못 하겠다고 해라. 어? 아... 뭐 우리끼리인데 뭐뭘 하겠나? 아, 어?
2: 그렇게
3: 할까? 자, 그리고 다음 간증은 재하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아, 저 근데 그게
3: 아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0: 감동을 주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1: 아, 예. 저는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계속해서
1: 끝입니다.
2: 아이고 자야! 아이고 그만 앉아라. 아 진짜 민망하네.
0: 재아 형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박수.
2: 아멘. 렉사 쓰는 거다. 아이고 참말로.
1: 나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지? 차라리 그 형 간증처럼 나도 한번 크게 망해가지고 바닥을 쳐야 하나님 느끼게 되는 건가? 하, 모르겠다.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말씀이나 읽어야지. 내일 수련의 말씀이 누가복음이니까 좀 미리 읽어볼까? 보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2: 재아야, 아 그만 자자. 내일 말씀드리면서 네 뭐 젊은 오해 안 끼고.
1: 민철아, 네 알겠다.
2: 어? 아니 네 사슴 눈처럼 눈물이 와리 글썽거리노? 어? 아 이거 네 때문에 잠 깼다 이가.
1: 내가 20년 넘게 큰 죄 안 짓고 큰 사고 안 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잖아.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셨던 거라는 거. 하나님은 드라마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반복되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였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밋밋한 내 인생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느껴져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진짜 내 간증인 것 같아.
0: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평온하게 눈을 뜨고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0: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말하죠.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불운으로 보이는, 참 운산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슬픔의 시간이 올 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때에, 시험의 시간이 올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바로 그런 신앙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또한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주위에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둘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질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요, 심지어 사별을 하는 경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좌절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 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은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으키셨나라는 그런 어떤 불평이랄까요? 의문이랄까요?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때나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일반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피쿠리안이라는 쾌락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고통은, 환난은, 역경은 무조건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쁜 것은 선하고요, 괴로운 것은 악이다. 이게 이제 그들이 외쳤던 모토입니다. 기쁜 것이 선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 악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 역경을 대했기 때문에 역경은 곧 악이고 없어져야 되만 그런 것이.

두 번째로는 이제 스토익이라는 금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역경으로 인하여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나중에 금욕주의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제 파가 있었느냐, 키나코스라는 파가 있는데 견유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때 견자가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나코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니까는 역경이 오면은 그저 거기에 몸을 맡기고 순응을 하라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돌아다니는 개처럼 그냥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학파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무엇보다도 후기에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뭐랄까 유익한 그런 어떤 영향도 이것이 미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역경에 대해서 그들이 대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역경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다르죠. 역경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거나 역경을 잘 통제해서, 그 말은 역경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서 행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거나, 혹은 뭐 역경 그게 뭐라고, 무관심하고요, 체념하면서 그 속에 함께 뒹굴거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핵심은 뭡니까? 역경은 그 모든 것과 합력하여서, 모든 역경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최고의 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역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 실행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이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역경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통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 이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제멋대로 흘러가고 아무렇게나 끝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일으키게 하고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선이란 개념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방대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은 것, 이것을 이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버 신학교 총장이었던 버논 그리운드 이 교수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선이라는 것, 좋은 것이라는 것을 동물적인 안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요, 몸이 아프지 않고,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넉넉하고, 좋은 저택에 살고, 좋은 물건 사다 쓰고, 맛있는 거 먹고 놀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좋은 거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질 문명의 희생이 되어서 인간적인 그 안일, 그리고 쾌락, 부유를 선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공을 항상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바울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락이나 그냥 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선한 것이 뭔가? 좋은 게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순간이 진정으로 선으로 가는 거기에 종착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실패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진정한 선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선이 그의 삶 속으로 쏟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선은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에게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지체되었던 선교의 사역이 갑자기 힘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는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들의 열전을 읽어보면은 거의 90% 이상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단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비참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당신의 섭리이고요.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위한 섭리이고요. 또 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신령한 일이고요. 인생 전체에서 볼 때, 더 나아가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이 뭔지 생각하시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 눈에 재앙으로 보이는 듯이 보이는 것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장래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시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으니 그가 나에 대한 깊은 배려를 잃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늘의 의사가 내게 주시는 잔에는 한 방울의 독소도 없고 효염 있는 약이 들어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라.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집을 세우시니 내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하도다. 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으니 그는 나의 빛, 나의 생명이시로다. 그는 내게 선을 행하시기만 하시니 나는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노라. 이는 어느 날 우리가 우리 보호자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마치 태양을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줄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고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속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이 어떤 아군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역경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재해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축복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비극이 승리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가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겠죠. 여러분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카를라일은 자기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보일 때처럼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도 힘들지만은 신앙인으로서 더 큰 절망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일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이 가장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별을 움직이시고요. 정확한 궤도로 모든 천체를 움직이시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처리하고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도록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일들은 그것이 슬픔이든지 즐거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또 더 좋게 보이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들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이 필요했고 이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실수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혜롭게 일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경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활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 아주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포함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통제 아래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병도 실패도 우리의 낙방도 절망도 걱정거리도 자녀 문제도 열심히 하여도 뭔가 결과가 없는 그런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 세세한 역경의 문제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릴 때에도 그것을 우연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없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현명하게 허락이 되어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만일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것들, 힘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어리석은 자부심, 어떤 잘못된 이런 자부심, 자만감 이것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 친구와 관계가 떨어지는 것들, 거절당하는 것들, 성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까지도 그걸 핑계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실망과 실패, 어려운 수치까지도 이 주님의 선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각자의 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큰 도안에 의해서 작은 자그마한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사건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도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처방하는 약 먹어보셨죠? 거기에는 보통 약이 적게는 3알, 많게는 5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하나는 전부 다 독입니다. 하나만 만일 한 움큼 먹고 하면은 이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잘 처방한 대로 잘 섞어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치료제가 되고 양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이라는 것도 잘 혼합을 하면은 선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명쾌해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혼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번역해도 참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합하여서 심지어 나쁜 것, 부정적인 것까지라도 혼합하여서 좋은 것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욥을 시험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사탄에게 수년 동안 굉장히 극심한 시련을 당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럴 수 없이 처참합니다. 잃는 거 다 잃고요, 자식 다 잃고요,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자기의 이렇게 몸에 헌 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가 와서 저기 상처난 것을 핥고 있고요. 이 극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그 불행을 뭐 우연이나 재수가 없다거나 그렇게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장 힘들 때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럽니다. 자기 아내가 봐도 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사탄의 시험이 포함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욥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 시련 후에 그가 받은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에는 사탄의 악한 시도조차도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한 가지씩 떼어 생각을 하면은 유익은커녕 고통스럽습니다. 해만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그 가운데는 악의 유혹,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희생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을 혼합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유익입니다.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하고 외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다려라. 위대한 인생의 의사가 처방을 다 쓰기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면 재난으로 생각된 것이 결국에는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형님을 따라서 형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저 태종대라는 곳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형님이 이렇게 바다와 이걸 그리는데 바다를 생각하면 파란색을 써야 되는데 갈색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참 이상했지요. 그러면서 물감을 그냥 파란색을 쓰면 되는데 뭐 이런 색을 자꾸 섞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는 참 생각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게 들어가지? 저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사용하시고 섞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본문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이 진리는 약속, 이 말씀은 진리고 약속이죠.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다. 그런데 여전히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내가 원수되었고 못됐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목숨, 당신의 아들의 목숨, 삼일체 성자의 그 목숨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에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고요, 우리도 이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곧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죄악과 이런 끔찍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감당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에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사는 게 어떤 의미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는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냉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참 진실한 그 마음에 순수한 사랑이 있고요, 순종 다 못하죠. 그러나 순종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위로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인생의 그 빠름을 배터리의 움직이는 북과 같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걸 못 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배틀 할 때도 얼마나 빠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쑥쑥쑥쑥쑥 지나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틀로 짜여진 아름다운 비단에 비유해서 그렇게 짜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단은 아름답게 직조되기 위해서는 그 실들이 그 색상이 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비단을 보게 되면은 밝고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실들은 어둡고 굉장히 칙칙하고 검은 그런 실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색상의 실들이 합력하면은 오색 찬란한 그런 비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값어치 없는 그런 어떤 천조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실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터리 조용해지고 배틀의 북이 멈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비단을 펼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배짜는 이의 손에는 금실, 은실 그리고 검은실도 필요하다. 그가 계획해 놓으신 도안을 위해서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선을 이룰

0: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가 과거를 회상해 볼 때에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셉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닫고 고백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지금 나의 공경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문제와 공경과 환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의 문을 행복하게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고 아마 명절을 앞둔 설레는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마음처럼 날씨도 참 좋다 이런 생각도 오늘 이 진주본부 스튜디오로 오면서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케첩 있으시죠? 그 케첩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잘 쏟아지지 않잖아요. 가만 놔둘 때는 쏟아지지 않고 그냥 있죠. 그런데 그 케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짜야 되잖아요. 좀 흔들어주고 적당한 힘을 주어서 짜는 순간 그것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도 가만 놔두면 그렇게 쏟아지지 않는 뭔가 액체도 아닌 뭔가 굳어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케첩 병을 잡고 압력을 가하면 짜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스튜디오로 나오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여러분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망설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괜히 마음은 무거워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고민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안에서 작은 움직임을 시작할 때 굳어있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부드러운 물결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이고 굳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여행의 첫걸음을 한번 떼봅니다. 오늘 주제 단어를 작품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며 굳어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동의하신다면 오늘 문자로 참여해 보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작품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첫 찬양 그레이스 힐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자,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 9507님이 먼저 보내주셨는데 작품입니다. 그래서 9507님이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주님의 작품이죠. 1548님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보통 작품 아니죠? 예,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1548님의 고백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가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시면 창원 극동방송 찾아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단어는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여러분 문자 참여해 주시면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요즘은 사진, 뭐 이제 컴퓨터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우리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린 다 알아요. 사진 파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파일이 하나를 보내면 사진 파일이 그렇게 가는 거래요. 그냥 한 덩어리가 저는 통째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수백 개로 쪼개져서, 그래서 그것이 각각의 방식으로 정해진 목적지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다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순서와 그 번호에 맞춰서 원래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깨끗하게 조립되는 거래요.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순간 우리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뭔가 인생이 금이 가는 것 같고 뭔가 삐끗거리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하죠.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쪼각쪼각 이게 안 맞춰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서로 각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목적지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해도 우리 정말 힘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 단어가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오늘은 작품, 예원자매님 작품이라고 보내주셨고요. 0672님 저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1088님도 작품. 8270님은 저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 절대 아니죠.

0: 보금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보금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금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진주대강교회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강민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집사님은 진주분이신가요?
1: 네. 진주토박이입니다.
0: 그럼 진주에서 태어나셔서
1: 쭉 진주에서
0: 쭉 진주에 사시고
1: 네.
0: 모태신앙이세요?
1: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저희 집에 제가 처음으로 다니고 있고 조카들이랑 같이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0: 음악 하시는 중이신데
1: 네.
0: 음악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건가요?
1: 예수님을 깊게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어릴 때부터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그러다 보니까

0: 처음부터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평일에도 주일날 말고도 주일과 같이 늘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뛰놀고 그랬던 게 교회 다니게 된 모태 아닌 모태 같은 신앙입니다.
1: 그러면 음악도 교회에서 많이 접하셨던 거네요?
0: 그렇죠. 맨 처음에 접하게 된게 교회에서 찬양 부르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처음
0: 네.
1: 출석하신 교회가 지금 진주대강교회는
0: 아니고
1: 아니죠?
0: 진주 성남교회입니다.
1: 진주 성남교회.
0: 네네.
1: 진주대강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0: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잘 세지 않는데 한 지금 올해로 한 11년 차에 갑자기 지휘자 구한다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다른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있었는데 이쪽 저쪽에서 대강교회에서 구한다고 많이 여러 분의 권유가 들어와서 이력서를 넣으면서 진주 대강교회 지휘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1: 현재 진주대강교회 호산나
0: 네.
1: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신데요.
0: 네.
1: 그리고 이 교회 찬양대 말고도 일반 합창단 찬양대를 지휘를 하셨어요.
0: 일반 합창단의 찬양단은 지휘는 안 했고 여성 합창단은 지휘를
1: 네, 여성 합창단.
0: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 작년까지 라운펄스를 하셨고
0: 네.
1: 계속 또 하고 계신 데가 또 소마
0: 소마
1: 여성
0: 합창단.
1: 합창단 하고 계시고
0: 네.
1: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
0: 네.
1: 이렇게 지휘자의 길로 걷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실까요?
0: 처음에 성남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호산나 찬양대를 제가 지휘를 하고 있다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싱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싱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한때는 주님께서 금요일 저희들이 모여서 싱으로 그 찬양팀에 같이 연합으로 하는 지휘자분하고 이렇게 같이 싱으로 있는데 항상 미리 가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곡 콘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날부터는 더 미리 가서 기도하라는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6시부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과정이 한몇 달을 좀 지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라는 이제 음성이 있게 되면서 교회를 연말까지 하던 모든 거를 마무리를 하고 교회를 이제 멈추면서 진주에 있는 다른 교회를 주님 떠나라 하셨으니까 다녀보는 중에 통영에서 지휘자를 구한다는 또 콜이 있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목사님 면접 보고 이런 과정에 바로 다음 주부터 좀 섬겨달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통영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순수 어른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 과정을 하게 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1: 음악을 시작하실 때
0: 네네.
1: 지휘자를 꿈꾸셨나요?
0: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지휘자 구한다는 이런 요청이 자연스럽게 오면서 지휘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1: 음악은 어떤 걸 공부를 하셨었나요?
0: 그냥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성악을 전공하셨던 거죠?
0: 네네네.
1: 지휘자님의 신앙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0: 네.
1: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 네네.
1: 지금 지휘자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이나 간증이 있을까요?
0: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주에 어떤 갓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권사님께서 테이프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듣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생활해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인천에 계시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해 왔구나. 저는 제 스스로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저도 박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회개하면서 좀박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는 이 몇십 년이 지나온 이 계기까지도

0: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현재 교회 합창단하고 또 일반 여성 합창단 모두 지휘를 하고 계신데
0: 네.
1: 두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느끼는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요?
0: 일반 합창단은 본인 좀 스스로가 무대에 서면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찬양하는 합창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제일 큰 마음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일반 합창단이 노래할 때 스스로 어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안에 있는 표현들을 나타내는 그게 좀 많이 부르는 사람을 합창단으로서의 그런 공통점은 있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하나님께 저희들이 목소리를 다해 올려드린다는 그게 제일 큰 저희들의 기쁨인 것 같아요.
1: 특별히 일반 합창단 중에서 우리 라운펄스 합창단하고 또 소마 여성 합창단처럼 여성 합창단들을 지휘를 해오셨어요. 지휘자님이 생각하실 때 여성 합창단만의 음색과 또 음악적인 매력이 있을까요?
0: 깨끗함. 여성 합창단에 서로 서로가 조금 혼성 합창단에 비해서 좀 울림이나 이런 건 약하지만 여성 합창단에만의 그 깨끗함으로 어우러지는 그 소리들이 여성 합창단이 주는 소리의 빛깔이 아닐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1: 라운펄스 합창단은 지난해까지 지휘를 하시고 올해는 다른 분께 바통을 넘기셨는데 조금 서운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함께한 시간 가운데 특별히 기억남는 순간이나 뭐 보람이 있었다면요?
0: 라움펄즈 합창단 처음부터 제가 맡아서 했던 게 아니었고, 올해가 와서 맡았고, 그 4년 동안 또 열심히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다면은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섭섭함은 있죠. 늘또 보던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습했던 그 과정들이 또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즐거움과 인간관계에 또 형성해 나가는 그런 또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섭섭함은 있지만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다고 계속 제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잘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라운펄즈 합창단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재소자 그 공동 합동 결혼식이 있어요. 그때 정말 순수하게 무료로 봉사로 그분들 축가를 해주러 나가는 늘 일련의 행사처럼 있었던 그게 늦게 결혼하신 분들 힘들게 또 결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단원들과 함께 축하해 주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고, 예전에 또 소마합창단은 코로나 오기 전에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음악으로서 기쁨을 드렸던 그런 추억들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런 좋은 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목소리로 다해서 그분들의 기쁨을 줄수 있었던 그런 좋은 또 추억들은 있습니다.
1: 소마 여성 합창단은 직장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인 거죠?
0: 네, 처음에는 오전에 저희들이 연습을 했는데 요즘에는 일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여성 합창단입니다.
1: 이렇게 여러 합창단을 지휘하시면서 다양한 성격, 배경을 가진 단원들을 만나시는데 좋은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원들의 음악적 실력만큼이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0: 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단이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를 내다보면 서로가 괜찮 어떤 단원들도 마음에 조금 그 역량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조금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뒤에서 바라봐주고 앞에서 임원진에서 이끌어가는 거, 그다음에 지휘자가 이끌어가는 거 그냥 바라봐주면서 잘

0: 따라오는 그런 게 있었을 때에 합창단이 좋게 좀 아름답게 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솜합창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잘 이끌어 가지는 것 같습니다.
1: 합창은 방금 하신 말씀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이런 합창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0: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자기 목소리 크게 내지 않는다는 거.
1: 지휘자님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악적 완성도 또 예배로서의 찬양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예배 올려드리는 찬양이라서 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좀 감싸이기는 그런 찬양, 하나님 임재가 있는 찬양,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올려드리기 위한 찬양,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면 한 곡 듣고 갈까요?
0: 네. 예전에 초창기 안산시립합창단이 불렀던 만유의 하나님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을 때 듣는 곡인데 저 만유의 하나님 추천합니다.
1: 네.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의 만유의 하나님 찬양 듣겠습니다.

0: 지금까지 찬양대와 합창단을 지휘해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먼저 통영에서 생길 때 어느 주일날,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서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감싸는 저를 위주로 찬양대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따뜻함이 지금도 가끔씩 제가 힘들 때 이럴 때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받아주셨다 하는 그 너무 감사한 그 느낌이 지금도 있고 호산나 부활절 칸타타 할 때 어느 한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도 드리기 전에 대원들과 같이 너무

0: 뭐 많이 대원들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기 전에 벌써 대원들이나 저부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 멈췄다가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1: 우리 집사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성악을 전공하실 때하고, 지금 이제 지휘하실 때하고,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예전에 시립 합창단 있을 때나 시립에서 나와서 어떤 합창단으로 옮기게 되면서 부를 때는 그냥 지휘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음정 박자 연습 그냥 그대로 해가면 된다. 그게 단원으로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될 때는 전반적인 음악의 해석이나 이런 것까지 음정 박자는 기본이고 그 작곡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곡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고민하게 될 때에 지휘자의 무게감,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곡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시립합창단에 계실 때는 단원이셨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지금은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보고 계신데,
0: 네.
1: 단원이었다가 단원을 대하는 느낌, 이것도 좀 달라지셨죠?
0: 초반에 지휘할 때는 제가 조금 강성실이라고 지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예.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어울리는 행동과 규제 이런 걸좀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때는 좀 엄청 강하게 했는데 지금도 없지는 않아요. 왜 단체이기 때문에 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행동들과 도리들 이런 거가 있지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유해져서 지각을 하면 내용을 알고 나면 제가 잘 넘기는데 일단 내용을 모를 때는 먼저 욱 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올라오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참고 넘기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교회 찬양대하고 또 여러 여성 합창단을 지휘해 오신 경험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온드림 합창단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경험들이 어떤 밑거름이 되고 있으신가요?
0: 아무래도 조금 예전에는 조금 칼처럼 탁탁탁 이렇게 갔다면 온드림 같은 경우는 좀 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뭉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보니까 아 우리가 바라고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조금 많은 예전에 그런 저희들 생각과 이런 거에 좀 바뀌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이런 게 찬양으로서의 그게 좀 차이점이 많이 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기준 이런 게 조금 달라지고 단원들도 대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찬양할 때가 제일 기쁘니까 그게 좀 차이점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강민희 지휘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해 주세요. 복음 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여러분 들으셨죠? 진주에서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들, 진주본부에서 함께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숫자 70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진주에서, 서부 경남에 계신 분들은 진주에서 함께 출발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 단어를 작품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작품,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작품이라고 8270님 나누셨고, 유종호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유종호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이야, 맞습니다. 또 2053님,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걸작품이 나와 이 방송을 함께하는 청취자임을 믿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희소성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작품인 것을 믿죠. 0672님이 네, 하은이 3살 때 동영상 보고 계신가 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남겨주셨고요. 1728님이 작품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작정하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은 품질은 최우수 등급. 야, 찬양과 은혜의 통로.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시죠? 너무, 너무 잘하세요. 네. 4918님도 걸작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작품 맞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 빛나기를 저도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면 날씨가 좋으면 우리 보름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달은 대기가 없어서요. 낮에는 섭씨 100도, 밤에는 영하 170도, 이렇게 일교차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대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어도 열을 다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온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이 남은 화요일의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내일은 전국 생방송이 있고 목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그런 악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는 전쟁을 수습하면서 전쟁의 1등 공신으로 이순신과 권율 그리고 원균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등 공신들의 임명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야 두말 나위 없이 위대한 전쟁 영웅이죠. 그리고 권율 장군도 행주대첩과 같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일구어낸 훌륭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왜 원균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던 것일까요? 원균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있을 때 가덕도 해전에서 왜군에게 참패를 했고 칠천량 해전에서는 왜군의 교란작전에 말려 대패를 한 뒤 자신도 그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전세는 왜군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고 자칫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조는 왜 이런 무능한 원균을 1등 공신으로 임명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선조가 꾸미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는데 선조는 이순신과 같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던 이들에게 너무 많은 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원균과 같이 아무 공이 없었던 사람도 1등 공신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는 임진왜란에서 가장 큰 공은 명나라에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선조가 왜 그렇게 했냐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무서운 기세로 한양까지 돌진해 오게 되자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명나라가 있는 곳으로 몽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궁궐과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선조는 바로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큰 공을 명나라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심은 임금의 명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임진

신외란의 처음과 끝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조의 억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도 선조의 이런 처사를 비난하면서 조선의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으로 그를 뽑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거짓의 손바닥으로 하늘 같은 진실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같은 매체를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거짓이나 꾸며낸 이야기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4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두 가지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바다나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조수간만의 차이로 회동리와 모도리 사이에 2.8km가 되는 바다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이고 반복적으로 매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홍해나 요단강은 그런 곳이 아니지요. 그리고 전과 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갈라진 물이 벽처럼 되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도 그 갈라진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빠져나오게 되자 그 물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집트의 군대가 그 물에 빠져 몰살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갈라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음은 어찌함인가? 지금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물음에 답을 내리게 되는데 제가 7절에서 8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홍해에는 모세가 있었고 요단강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이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손들도 이 사건을 결코 거짓이나 신화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누군가가 지어낸 가짜였다라고 한다면
그 깐깐한 유대인들의

0: 역사 속에서 진작에 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뒤에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것이고, 또 요단강에 있었던 열두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짜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홍해와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사건을 진실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국에 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7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사는 집

0: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있었다. 세상의 관습대로라면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들의 손에 말씀을 들려주셨다. 남겨진 여인들,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약하다고 여긴 이들을 들어 가장 깊은 어둠을 밝히셨다.
1: 할렐루야.

0: 로버트 샤프 형제님, 그리고 이젠 앨리스 샤프 자매님이시라고 불러야 되나?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낯선 땅에서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아닐까요?
2: 맞아요. 특별하긴 해요. 오늘 새벽부터 젊은 형제 한 분이 찾아와서 왜 어른들에게 인사 안 드리냐고 닥달하는 바람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 동네 어른들 찾아뵈며 인사하다 왔습니다.
0: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동방예의지국의 문화죠.
1: 저는 너무 좋던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확실히 정이 많아요.
0: 네. 그래서 다정하다는 말이 있죠. 조선 사람들 정말 다정해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2: 혹시 저희 선교지 결정됐나요?
0: 네! 두분 모두 공주로 가시게 됐습니다.
1: 공주요? 공주라면 왕이 사는 곳인가? 저희 왕궁으로 들어가요?
0: 아니, 듣고 보니까 같은 공주는 공주네요. 그런데 두분 가실 곳은 궁궐이 아니라 저 아랫지방에 공주라는 마을입니다.
1: 어머,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이네요.
0: 네, 두 분의 첫 사역지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2: 공주라면 저희 아내를 위한 곳이 맞는데요? 아이, 그런데 마을 분들과 인사하자마자 바로 작별이라니 아쉽네요.
0: 어쩌겠습니까? 가서 또 동네 한 바퀴 돌며 인사드리셔야죠.
2: 그래야겠네요.
3: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과 사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 공주에 도착했을 때 외국인을 경계하기보다 환대해주는 모습에 두 사람은 더욱 기대감이 부풀었다. 특별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로버트는 손수 서양식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2: 벽돌이 필요해요. 벽돌.
4: 에? 뭐시래?
2: 벽돌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긴.
4: 그 땅을 어디다 쓰는지?
2: 아, 저기 보이시는 언덕 있죠?
4: 언덕?
2: 저기다가 집을 지을 때 쓰려고요.
4: 에이, 근데 우린 귀하장밖에 없는데.
2: 아,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이렇게 생긴 벽돌이요.
4: 에? 이런 거못 만들지.
2: 아, 기와 굽는 것처럼요. 일단 제가 틀을 잡아볼게요.
3: 말이 안 통하자 로버트는 직접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다. 서양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던 토기장이.
4: 에? 이걸로 집을 짓는다고?
2: 네, 서양에서는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지어요.
4: 그럼 이런 게몇 개나 필요한데?
2: 최소한 한 5천 개? 아니, 6천 개?
4: 에? 아니, 그렇게나 많이? 아이, 난 못해요. 차라리 그냥 집터에 가마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부어.
2: 네?
4: 지켜보니까 알아서 잘 하던구먼.

0: 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 당신 좀 이상한 거 알죠?
1: 여보, 언제 왔어?
0: 멀쩡하게 생겼는데 매일 진흙 뒤집어 쓰고 다녀서 무섭대요. 기어코 벽돌까지 직접 만드시겠다고요?
1: 흙은 여기 많잖아. 말릴 햇볕도 충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도 있고.
0: 아, 진짜.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1: 저게 가마야. 이제 불을 지피기만 하면 돼.
0: 아, 내 속에 불타는 건안 보여요? 그냥 다른 집처럼 지어요.
1: 우리 첫 사역지고 우리 신혼집이잖아. 대충 지을 수 없지.
0: 저 고집으로 누가 말려.
2: 결국 아내 앨리스마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다.
1: 벽돌 만드는 게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지 않아?
0: 그래요?
1: 자, 봐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엔 이렇게 말랑하고 연약하지만, 불 속에서

0: 저 고난을 견딘 후엔 단단한 벽돌이 돼. 사람의 믿음 같지 않아?
1: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 벽돌 한장한 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같아요. 모두의 믿음이 쌓여가는 곳. 너무 멋진데요?
0: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 집은 우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야. 믿음이 하나씩 쌓여가는 곳이 되면 좋겠어.
1: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맨 밑에 우리 둘의 믿음을 올려놔요.
0: 좋아요.
2: 시간이 흘러 집이 완공되고 마을 높은 곳에 지어진 서양식 빨간 벽돌 집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두 사람이 바란 대로 사람들은 신기한 집을 보기 위해 집 주위를 서성였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3: 저게 집이요? 어구, 왕이 사는 궁궐 같은데, 응?
4: 엄마 왕궁 본적 있어?
3: 아이, 보긴 뭘 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메, 삐까 번쩍하구먼, 응? 아이고. 아니, 문짝이 저렇게 커도 뭐해? 뭔 놈의 귀신이 드나들라고, 저, 어? 아이고, 어찌 저래.
4: 엄마, 아궁이가 없어. 밥도 안 해먹나 봐.
3: 불을 안 떼고 밥을 해먹는 댄다, 응? 이 불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니까.
5: 귀신은 무슨 귀신? 귀신이 저렇게 멋진 집에 살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따라 들어와. 저 안에 볼게더 많아.
3: 오메, 들어간다고요?
5: 로버트 군! 로버트 군! 그 안에 있는가?
0: 아, 어르신! 또 오셨네요. 아, 오늘은 다른 분들이네요?
5: 아니, 나는 친정에 봤는데 여기 애랑 애엄마가 못 봤잖여.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자, 얼른 들어와. 응, 얼른.
3: 아이고, 아이고, 너무 멋지다.
0: 어서오세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5: 들었지? 여기는 말씀도 살고 기도도 사는 집이요. 그 말이 뭐요? 한마디로 비싸다는 집이요.
1: 값을 매기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집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분에게는요.
5: 그니까 내가 그 말씀을 좀 설명하려는데 그 지난번에 준 차 그거 한 잔 어서 내와봐요.
1: 차요? 아, 허브차. 예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5: 거기 애엄마.
3: 예.
5: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봐. 이 집에 말씀이 산다 했잖여.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집에 기운이 있잖여. 그 기운이 곧 말씀이다 이거요.
4: 우리 엄마는 여기 불귀신이 산대요.
5: 이놈아, 이런 천당 같은 곳에 귀신이 들어오시나 있겠어?
1: 자, 이건 저희 나라에서 가져온 꽃차예요.
5: 그래, 이거요. 이거 한번 맛봐봐. 귀신 소리가 나오네. 아니, 로버트 씨, 네. 얼른 기도해요.
0: 네, 짧게 할게요. 하나님, 이 집을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 아멘.
5: 기도 끝이지?
0: 네.
5: 자, 얼른들 들어봐.
3: 아이고, 아, 이게 뭔 냄새가 이렇게 좋대요? 아이고,
5: 맛이 기통차, 그치?
3: 예.
5: 인자, 그 어디 가서 불귀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있음 여기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줘봐. 다신 그런 소리 안 나온단께.
2: 이 집은 단지 외국인들이 지은 집이 아니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천당 같은 집을 구경하기 위해 동네를 넘어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 사람들 입에 말씀과 기도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0: 사역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집 구경도 하나의 사역이 되고 있다고 적고 있어.
1: 당신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 아니죠?
0: 아니, 전혀 몰랐지.
1: 당신의 그 고집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편하게 만나네요. 예전에 싫은 소리

0: 해서 미안해요.
1: 에이, 싫기는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인지 다 아는데.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일들이야.
2: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사는 천당 같은 집. 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인 듯 보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로버트 샤프를 먼저 하늘로 부르신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여인 앨리스 샤프.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길을 가게 하신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7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사는 집 출연 이윤영, 임한권, 최웅, 유춘희,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장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시작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내가 아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그래서 알아내는 것, 이게 사실은 기노스코라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식과 법이 되었을 때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과를 통해서, 학과 과목을 통해서 100점을 맞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관련된 시험을 쳤을 때는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늘 획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한 과목이 100점에 가까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결어가고 넓어지고 깊어진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면서

0: 내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가 나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바라봄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저 역시 그분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점점 늘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편은 다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례전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쭙습니다. 이 모든 방편 중에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너무 쉬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엿새 동안 무려 11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증언이 뭐냐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졌습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내가 명령한다. 궁창이 있을지어다. 이런 어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거룩한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1: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0: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의 식과 공식은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손해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보지요? 어떠세요? 솔직하게요. 순종은 사실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잡힌다고요? 약점이 잡힙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엎어집니다. 낮아집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손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래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믿습니다. 심은 것을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랑을 심으면

0: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수록 고통스러운 내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낸 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삶의 공식으로 삼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삶의 방식이 없는 사람은요,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에겐 그들의 언어 속에는, 말에는요, 분명 능력이 있고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래.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언어로 표현될 때요, 품격이 있습니다. 말이 은혜스러워야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도전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1: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0: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하게 되는 위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은 그 대적들 앞에 단호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그런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았고 들었기에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전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마음의 문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품성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인생길 걷는 우리 앞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0: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다윗 말씀과 고백처럼 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공식인가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손해보는 듯하지만 결국 그 길로 가면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부족함, 결핍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관계의 이어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엄청난 진리를 그대로 믿었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는요 중풍병에 걸린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난치병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주님,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즉시 반응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두 분 전사님, 요 본문을 원문 분해로 해보셨어요? 아직 원문 안 해보셨죠? 했습니까? 이게 고쳐주리라, 이게 의문문이죠? 모릅니다. 내가 보니까 헬라 원어상에는요, 내가 고쳐주랴? 고쳐주길 원하니? 그런 의미거든요. 의문문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기가 막힌 믿음을 보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여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단히 놀라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0: 여러분, 8장 10절 13절 사이에 11절과 12절은 삽입절입니다. 그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쏙 빼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8장 10절에서 바로 12절로 떼도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되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끼세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케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뭘까요? 말씀의 권능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헬라로 알라모논 에이플로고라는 말씀입니다. 알라모논이 무슨 뜻이냐? 오직 한마디. 에이페로고라는 말씀으로,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사실은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 딱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거리 장수가 문제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장수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거나 저곳에서 말씀하시거나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거나 저 상황에서 말씀하시거나 말씀 자체가 은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다 외워야 능력이 아닙니다. 딱 말씀만, 한 말씀만 의심 없이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백부장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통찰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는 산상부은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천국 선포입니다. 그 산상보훈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상보훈 이후에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과 이적과 능력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게 병고치는 은사가 특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했을 때 그 말씀과 능력은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 어떤 것도 이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매일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 9절 사이에요 이르시되란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의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신약시대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맞죠? 신약시대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다?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요 천지창조와 완전히 클로즈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이 진리를 믿었던 신약시대의 또 다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잉태할 거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기서 덮으리니라는 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듯 구름이 덮여오듯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은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운행이란 말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 수면 위에 덮으시니라, 요 뜻이에요.

0: 그러면 구약에는 운행하는이라는 말씀 단어와 신약시대는 덮으리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셔서 천지를 창조하듯 마리아에게 임하여 천지 창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한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처럼 천의 몸을 빌려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지구를 덮듯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수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1: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0: 다시요.
1: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0: 여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답을 가르쳐드렸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를 가감없이 기록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사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를 믿고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무엇에도 변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의사예요. 의사에서 지 의사 생활이 이게 말로 이해가 되냔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를 믿었기에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능력이다. 아멘? 와, 저는 총회 보면서요, 성경을 저 정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 헌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헌법을 들고 나올 때 성경의 가치와 정신을 갖고 이 일들 하면 그냥 순종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이요,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라.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문화됐기 때문에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파란 불일 때 건너세요. 이 말은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면 파란 불일 때는 지나가세요라는 그런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거기다 해석하지 마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으면 줄을 달지 마시고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형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질 상급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0: 자꾸 안 하고는 내 몫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받을 것입니다. 내 식과 법에 따라 살아왔니? 라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반드시 계수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을 정말로 당당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나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한란운에 속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넣어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

입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졌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을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예창감리교회를 섬기시며 현재 원주의 한 병원 앞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박영숙 집사님입니다.
1: 저는 아침에 7시에 나와. 7시에 나오면 이 국물 때문에 7시에 나와서 7시에 라디오도 같이 틀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99%가 환자야. 극동을 내가 듣고 보니까 아 이거다. 너무 좋은 거야. 누구나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들어 다. 그래도 누가 이거 왜 틀었냐 소리는 없어. 그러면 이제 혹 그 중간에 믿은 사람은 그리고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몰라 환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서 듣는 귀가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난 것 같아.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박영숙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2019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혹은 천 년, 이천 년, 삼천 년 전에 이 성경에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는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3400년, 엄청나게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를 가장 강력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체를 공중에 공개적으로 매단다, 나무에 시체를 걸어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공동체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했느냐? 바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인데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의 결과가 죽음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속량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속량의 정확한 의미는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 의미로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고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져준 게 아니고 넘어가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 할렐루야. 어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곳이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곳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피가 흐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성령의 약속 표현이 좀 의미상으로는 좀 이상해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엄청난 혜택, 우리의 존재의 변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과 다

변질되고 육신의 죽음을 겪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올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뭐죠? 1데나리온이 뭐죠?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삭시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은 뭡니까? 6천 일을 일을 해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뭡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을 해야 돼.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6천만 일이 몇 년인 줄 아세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노동을 해서 빚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우리 몇 년 삽니까? 한 3만 년씩 삽니까? 좀 오래 사는 사람 한 5만 년 살고 고대 사람들은 고작 한 50년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50년 이상 사는 게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50년을 살똥말똥한 사람, 오늘날에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했지만 하지만은 100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00년도 또 건강하게 살아야지 뭐 아프면서 살면은 또 힘들잖아요. 100년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100년 살기도. 그런데 20만 년 동안 노동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이 뭘 말할까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예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지금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에 갚아야 될 빚. 없습니까? 아니, 살다 보니까 빚을 안 지고 싶어도 지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은행 빚 있지? 카드 빚 있지? 누구한테 빌린 돈 있지? 얼마냐? 예, 다 합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값이네. 내가 갚아줄게. 계좌번호 대봐. 해가지고 순식간에 계좌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아, 평생 살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야, 이제 빚에서 해방이다. 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빚에서 해방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쯤 해방될 수 있을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 우리로 치면은 갚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너무 평범한 우리가 천억의 빚을 가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천억이라는 돈은 뭐 어떻게 생긴 거지? 그 존재하는 돈인가? 그 숫자상으로 존재하는 돈인가 싶을 정도로 큰 돈이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줬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탕감을 시켜줬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탕감을 받고 나와서 얼마나 기쁠까? 드디어 해방이다. 근데 탕감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길에. 아, 갑자기 저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좋은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미안하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당장 갚아. 지금 못 갚으면 감옥에 치워넣을 거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1만 달란트를 방금 전에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방금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안 갚는다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생명,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에게 조금 뭐 잘못한 거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껏 성격대로 그렇게 모질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받겠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놀랍게 반응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의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향유. 여러분, 이 향유는요, 당시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혼 폐물이고요. 정말 중요한 날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한 방울도 아껴 쓰는 그런 귀한 거라는 거예요. 고가의 제품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 1년 동안 돈 거의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일해가지고 3천만 원 모으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고 뭐 3천만 원을 모은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향유를 완전히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전 재산을 부어버린 거예요. 옆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한마디도 대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온전히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그것이 그 사랑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향유를 가져와서 들이부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이 은혜를 정말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인지 알똥말똥한 사람인지 아직 한참 그 사랑에 못 미치게 아는 사람인지 자신의 행동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랑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그의 이름도 역시 초대왕의 이름을 따라 사울이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도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은 바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있으니까 이 믿음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그 사울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태어나서, 바울이 태어나서 평생에 처음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하는 거냐 헬라어로 한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 바울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기다려왔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이 지식이야말로 나를 구원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이것저것이 중요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혈통이 중요했고 배경이 중요했고 집안이 중요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했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가 중요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은 너무나 하찮게 여겨져서 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구를 자랑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삶의 소망과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과거의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대변화와 전환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0: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내게 남은 은혜요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시샘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관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날입니다. 매년 명절이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을 이제는 먹을 수 없다는 현실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갈보리 시청자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며 그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라 사무엘 윤희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마산 주안교회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이단대책 세미나가 10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탁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758-8081번 진주 갈릴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람 플룻 앙상블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하동지역 교회연합 예수사랑축제가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디바인 워십의 찬양,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883-8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스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아노 건반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잘 살펴보면 검은 건반이 두 개, 그리고 세 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연주자가 건반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요.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굳이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모든 건반이 똑같이 생겼다면 오히려 연주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SNS를 보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멋진 집을 사는데 난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모든 건반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검은 건반이 흰 건반이 되려고 하지 않고, 흰 건반도 검은 건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를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건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반을 감사함으로 연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9월 22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 받아보고 있습니다.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9507님께서 은혜 두 글자 남겨주셨네요. 은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 4540님도 경민 피디님 은혜 남겨주셨습니다. 9507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3743님 은혜 피디님 생일 선물 기대하며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어제 하셨었죠. 예, 오늘 3743님 생일 맞으시죠? 예,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신청 찬양은 2부에 우리 코인 찬양방에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9 로이님도 오늘은 일찍 찾아와 주셨습니다. 샬롬 남겨주셨고요. 2675님 새싹 문자 새싹 댓글인데요. 항상 은혜 충전 라이브로 은혜 라이브로 충전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720님 충대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오늘 부산에 출근하는 길에 르노 이 자동차 5중 추돌 사건 때문에 일찍 출발했는데 톨게이트에서 1시간 반을 갇혀 있었고 퇴근할 때는 차가 너무 밀려서 버스 안에서 계속 서 있기만 하네요. 이렇게 특히 이 톨게이트나 뭐 터널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의 2시간 걸릴 거리를 4시간 걸려서 왔었거든요.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또 이 퇴근길에는 차가 밀려서 서 계시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시고 은혜를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0720님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 2부에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 데일리 미션 화요일 신청곡 콘테스트 시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코인 찬양방 2부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찬양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찬양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신청 찬양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예람 월십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자, 우리 7791 부산 유종훈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우리 극동방송 직원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찬양 부탁드립니다. 항해자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요 찬양도 2부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720님,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네요. 저희들도 일찍 퇴근하자고 의논이 있어서 오전 중으로 끝내려면 정말 총알같이 일을 마무리해야 할 듯요. 맞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모두 총알같이 일을 마무리하고 연휴를 즐기러 가셔야죠. 4833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희,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오세요. 내일 특별 생방송 어떤 거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2부 막바지에 제가 내일 특별 생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함께 맘껏 찬양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200% 즐기기 위해서는 그냥 듣기보다는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도 풀어주시고 몸도 좀 미리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07님께서 경미 PD님 고향에 언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내일 또 생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봐주고 계신데 우리 앞서서 4540님께서 창원극동방송은 추석특집 방송 몇 시에 하시나요? 강원은 내일 3시에서 5시 하고 아침에는 광주극동방송 송옥석 PD님이 하신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강원극동방송 전 시간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 가장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시간인데 저와 함께 잠도 날려버리고 피로함도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는 1시부터 3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4267님 창원인데 혹시 문자 참여 번호 알 수 있을까요? 남겨주셨는데 저희 문자는 샵 0981번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그리고 오늘 신청 찬양들도 받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샵 0981번이나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립니다.

네, 앞서 4420님께서 카페 예술아떼 부활을 위해 예술아떼 전파 선교사 특별 모금 행사를 오늘과 내일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그냥 가시지 않고 감사하게도 우리 모금함에 자유롭게 헌금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금 예술아떼 부활을 위해 전파 선교사 모금을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극동방송이 지금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 덕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아떼 부활 위한 모금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177,700원인데 모금액은 목표 금액은 50만원이시라고 하셨습니다. 50만원이 될 때까지 저도 함께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태구 목사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어제 4918님께서 신청해 주신 오신실 하신 주 구강 연주로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지피지하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피지기 절대로 백전백승 못 됩니다. 어쩌다 한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적을 알았는데 바빌론 세상이 너무도 강대합니다. 도저히 내가 당해낼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바빌론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너무 강대합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알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무능하게 끌려와 있는 나 자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무능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피지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한다고 해도 이 강대한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지피지기는 절대 백전백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지피지하, 뭘까요? 지하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지하는 뭘까요? 지피 적을 알고, 누구를 알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치러주실 거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턱 맡기고 살아갈 때 잠잠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 턱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 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바로 바벨론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아마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바벨론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입술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절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절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외쳐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동치는 음성으로요,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음성으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보여주시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본문에 보시면 27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쏟아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요 절대 절대 세상 속에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만 쏟아서 나올 겁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삶이 왜 이 지경인가?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고 무능하기 그지없고 미력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삶, 내 길, 내 삶이 눈앞에 들어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송사, 내 억울한 마음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못 알아주는 이 내 마음.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냐면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 차거든요.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나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 하소연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가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눈앞에 내 길, 내 삶만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억울한 마음만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부르시는 명칭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너는 야곱이었고 너는 사기꾼 같은 존재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고 호롤단신으로 모든 것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 존재였지 않았느냐, 야곱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베델에서 나타나서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더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런 모든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룰 것이며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침내 무엇으로 만들어주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인가요? 야곱을 끝까지 지키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야곱같이 살다가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포로가 되어서 그 지경이 되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끝까지 다시 또 붙드셔서 또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탄식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의도적으로요 감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8절부터는요 이런 하나님인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그리고 이게 추하게 무너져서 타락으로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이 백성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삶의 정황들을 돌아볼 때 저도 삶의 상황들 속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되짚어봅니다. 이제는 되짚어보는 게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게 길었는데 이제 빨라졌어요.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 하면 내가 도대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절망 가운데 처할 때는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살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요 이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 군데를 뽑아왔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방은 바벨론을 너희가 강대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도저히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열방은, 바벨론 같은 세상은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울에 티끌을 올리면 저울이 기울어질까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도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인간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거인족 아낙족 속 네피림을 보고 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뛰는 놈 위에 예, 잘하시는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나님 있다. 뛰는 놈 위에 뛰는 놈보다 더 나은 놈은 이제 나는 놈이죠. 나는 놈보다 더 나은 놈은 더더더 나은 놈은 어떤 놈일까요? 붙어가는 놈입니다. 붙어가는 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는 그 역사를 우린 살피면서 확인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메뚜기는 때로 붙어있으면 어떨까요? 붙어있어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또 강하신 팔로 안아서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와 같이 여길 수 있을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강대하게 펼쳐져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여기며 갈 수 있는 길, 누구와 함께 할 때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수많은 만상들을 이름으로 다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맡겨놓으시면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날 겁니다. 저 별이 어디서 나와야 되고 어떻게 순서로 운행해야 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질서롭게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지금도 만물을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름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담임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지나가시면서 훅 지나가시는데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면, 분명히 외웠는데 기억하려고 하면 또 새까맣게 잊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아뢰는 건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뢰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만 꼬이고 뒤틀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질서롭게, 우리의 가야 될 길까지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탄식하고 있고 자기를 바라보며 나는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28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한번 28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디에서 우리가 왔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날지까지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땅끝까지 모든 인류를 다 관할하시고 책임지시며 이끌어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이 단어가 저는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망스럽고 지금 좌절감이 가득 들어차 있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절망하고 있지, 네가 절망한 걸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좌절하고 있지, 내가 다시 또 너를 좋은 길로 이끌어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얘기해 주냐면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시작은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가 가득 들어차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절망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우린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빠지게 되어 있고요, 피곤함이 가득히, 내 힘이 다 빠지며 피곤함이 가득히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곤함은 육체적인 거거든요. 내가 소진해서, 육체적인 힘을 다 소진해서 내가 피곤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곤비하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마음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육체의 힘도 다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다 무너져서 탈진이라고 하죠.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누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지혜롭고 명철하신 하나님, 그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육과 혼과 영이 다 무너져내리는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나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분명히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상태 속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좌절감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아니면 피곤과 곤비 가운데 처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곤란 가운데 명철도 지혜도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때는요,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 그 거리가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천근만근, 거기 덮여서 천리만길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정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요?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곤비하지 않다.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이 세상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 같이 여기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무능한 너에게 힘을 더할 것이라. 제가 끊임없이 여기 무릎 꿇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건 무슨 선포를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 나는 두 손 듭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 상황들을, 이 목회를 이끌어 갈 여지가 없는 무능한 인생일 뿐입니다. 무능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능한 인생을 딱 붙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과하실 때 그 전능함이 무능한 존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존재거든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통로 삼으시고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쓰시는 통로로 삼아가신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그 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요, 소년이라도, 아무리 힘이 넘치고 펄펄한 소년이라도요, 피곤하고 곤비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요, 아무리 거대한 장정이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고, 나만 신뢰하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어떤 사람이요? 이제 해야 되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거 하라고 40장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외치시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앙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소망한다, 간절히 바라본다, 간절히 희망한다는 뜻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오직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도 능력도, 사람의 해결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카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실을 꼬아서 단단하게 묶어버린다는 뜻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어서 더 이상 결박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 앙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우리가 밧줄로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걸어갈 것이라는 것,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를 딱 붙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환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독수리가 날개 칠 때요 독수리는 참새처럼 퍼덕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날개를 활짝 펼 뿐입니다. 그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편다는 얘기 뭐냐면 거센 폭풍이 휘몰아쳐 온다는 겁니다. 거센 폭풍이 휘몰아쳐 올 때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겁니다. 환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주실 때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다름박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달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정말 달려갈 다름박질해야 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역경도 온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곤비치 않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걸 겁니다. 바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걸어가는 것마저도 힘들고 버거울 때가 우리의 삶에 밀려옵니다. 서 있는 것마저도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호소하고 탄식하는 시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몰려옵니다. 걸어가는 것마저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힘을 허락하셔서 걸어가는 자에게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명철이 한이없게 만드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어진 일주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턱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내 상황, 내 입술에 숨겨져 있는 말까지 내 속의 억울함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 역사하시며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알량하게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 인생에게 삶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턱 맡기고 일주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멋진 추석을 보내시며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복된 시간 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한상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트루바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트루바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3743님께서 앞서 1부에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오늘 또 생일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은혜죠. 은혜 두 글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선물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부 맞바지에 우리 0720님께서 결혼기념일 관련된 메시지 안 읽어주시고 서서히 삐집요. 삐지지 마세요. 예. 제가 또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또 삐지신다고 하니까 좀 읽어드려야겠죠. 예. 제가 너무 많은 문자가 오면 너무 다 읽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0720님의 댓글이었습니다. 전에 은혜충전 라이브에서 선물 받고 다른 분께 드렸었는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못 받는 데다가 결혼기념일 21주년을 맞으니까 더 받고 싶네요. 선물로 화장품 주시면 예쁘게 해서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주실 거죠?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9월 말 해주셔도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어필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필을 좀 해주세요. 네, 삐지지 마시고요. 예, 저와 함께 어필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한 금요일이나 월요일쯤 저 결혼기념일 잊지 않으셨죠? 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아주 많이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0720님의 문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삐지지 마세요. 네.

자, 2부에도 많은 분들 출석 단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은혜 남겨주셨고, 2850님 조금 늦었지만 1부에서 조금 늦었지만 출석하셨습니다. 내일 1시에 드립쳐도 읽어주실 거예요? 라고. 안 됩니다. 안 읽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서 2부에도 뜬금없이 18시, 18시 땡 하고 와주셨는데요. 2부에도 은혜 두 글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인 찬양방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신청 찬양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신청 찬양은 4267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만나볼까요?

앞서 4267님께서 이찬양 신청해주시면서 꼭 읽어달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학교 첫 시험을 다 망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멘붕이 왔어요. 이렇게 낙심해 있는 제 마음을 정신 번쩍 들게 깨워줄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합니다. 이 힘찬 찬양 듣고 속상한 마음 다 털어버린 다음에 다음 시험은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다음 시험 꼭 승리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0720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지선의 충만 함께합니다.

0720님께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음원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5시에서 7시 사이 월화수목금 5시에서 7시 사이에 샵0981 문자나 댓글로 0720님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다면 그 메일로 제가 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 문자나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 메일로 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3님 고마워요 미니피디님. 라인댄스 운동 위해 운전하면서 감사히 들어요. 최고 최고. 항상 목숨 걸고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정차하시고 주차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 찬양이 이렇게 높은 찬양이었군요. 따라하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은혜 나누는 항해자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입니다. 4420님께서 신청해주신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힘차게 달려갑니다.

0: 이 찬양은 뭐 가사 없어도 악보 없어도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이죠.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한 번 더 달려갑니다.
1: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0: 나 주저앉지 하늘이
1: 난 주저앉지 하늘이
0: 어떤 어려움에도
1: 주의 길을 선택하리
0: 빛 가운데로 걸으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인 찬양방 다섯 곡의 찬양을 만나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요 이제 가사가 나오는 이 음원도 좋지만 MR을 좀 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예, MR 틀고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도 제가 한번 정말 우리 코인 찬양방처럼 MR 틀고 찬양하는 시간도 한 곡 정도씩 좀 살짝 끼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은 또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더욱 기쁜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 다음 주 코인 찬양방에도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850님께서 앞서서 내일 1시에 이 드립 치는 거 안 읽어드린다 그랬더니 제가 부끄러우시냐고.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하늘 했으면 육군도 한번 해주세요. 아, 그렇죠. 항해자 바다. 저 높은 하늘 위로 했으면 육군도 한번 해달라고. 육군 여기 어디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예, 한번 또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육군 땅까지 챙기는 우리 2850님 감사드리고요. 3743님 천만다행으로 신호 대기 중입니다. 문자 드리는 찬스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감사. 아, 이렇게 항상 감사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12시 운동이라 12시에서 4시까지 운동이라 그래도 애써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7791 부산 유정호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짧고 굵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화요일이죠. 다음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많은 찬양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데일리 큐티 우리 집으로 가는 길 만나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 9월 22일 화요일 묵상 제목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갈등.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미국 왓튼스쿨의 조직심리학 전문가 그랜트 교수님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둘째,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압박감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는다 해도 그대로 행동하는 순간 내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랜트 교수가 말한 갈등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작용을 한다. 두 번째, 자기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세 번째, 동의하기 싫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갈등이 싫어 주장을 숨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때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건설적인 방법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서로의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갈등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앞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전국 이 극동방송 생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일 추석 특집, 2026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 생방송. 앞서 2053님께서도 일정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특별히 창원지사에서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창원지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내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우리 극동방송 추석특집 전국 생방송에도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리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이 목축업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양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철제 울타리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우나 뭐 늑대나 이 곰이 넘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맹수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재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전쟁, 얼마나 세상에 난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기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 하면 그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지키시느냐?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몸을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잘 지내다가 태어나서 이 세상 구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그저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밤중에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해가 딱 뜨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쫙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마치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순간 은혜가 임하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의 얼굴을 비춰서 우리가 감사 또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초월해서 내게 주시는 평화,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엄마가 아기를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을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쫙 바라봅니다. 그러면 애도 반갑이 웃어요. 그럼 애가 웃으면서

정말 내면적인 어른의 표현을 빌면 고요함을 아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로 말미암아 아이가 샬롬, 마음의 평화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전셋집인지 내 집인지 월세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쟁에 났는지 난리가 났는지 애는 전혀 몰라요. 오직 엄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샘솟는 기쁨, 생의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늘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면의 세계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자연히 손으로 하는 일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너도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인사하도록 합시다. 복이 됩시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이 되는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 이걸 뭐 요즘 사람들 말을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되겠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받은 복을 나누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도움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건진받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복된 삶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자기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 우리 제사장은 네 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첫째가 가정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가정. 가정에서 축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들면서 아내를 축복해야 돼요. 영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앞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남편 여러분들 그리 하고 계시죠? 아내도 마찬가지지.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복처럼 복이 되는 남편을 주셨을까 하면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내 여러분들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볼 때마다 늘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을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영육 강건해서 요양원 요양병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그래서 자녀들 늘 축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축복기도 많이 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김에 있으니까 또 가까이는 뭐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고 부산이 있으니까 모든 지역을 우리가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김에 56만 인구가 다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부산과 창원과 마산과 진해 다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민족이거든요. 특별히 저 북녘땅 위에서 기도하는 민족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갈수록 이제 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북한에 대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도 자꾸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고 북녘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 제사장입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세계를 품고 5대양 6대들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서남북 선교사 151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개신교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거든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더 말씀을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는 자에게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죠? 후이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나왔던 그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덤 글런트라는 교수가 썼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인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래요. Give, 주는 사람. 타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Take,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남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Match, 맞춘다는 이야기죠. 주고받는 것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준 만큼 받아야 되고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을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래요. 참 삭막하게 사는 세월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테이크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만 챙기니까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고 신뢰를 잃고 떠나가게 되어 몰락하더랍니다. 장기적으로 보니까 누가 결국 성공하냐니까 주는 사람. 어떤 사람? 주는 사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주는 사람이 복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동서남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계속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 연수도 있고 이제 우리 신학대학은 이제 고참 기수가 되다 보니까 뭐 시찰도 섬겨야 되고 노예도 섬겨야 되고 총회도 섬겨야 돼요. 그런데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도 많이 열어야 돼요. 하기 싫은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1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도 세우고 이 한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할까에 늘 이 신령 고민하는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왜 복이 없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복을 심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무릎 꿇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하여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고 재능을 기부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

다른 영혼 살리고 건지고 사람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누가 복되다고요? 주는 자가 복돼. 우리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라고 해야 돼요. 사울왕은 자기 것만 계속 챙겼어요. 왕이 챙기고 자기 자식 챙겼는데 블레셋과 전투해서 자기도 죽고 새 아들도 죽고 왕이도 다윗에게 넘어가요. 다윗은 늘 빼앗기는 삶을 하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계속 사울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 민족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왕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더 예를 들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잘 살게 돼.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아요. 얼마나 복을 받은데 이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싸우지 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넓은 땅 중에 좋은 목초지를 너가 먼저 선택해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요. 이 목초지라는 것은 당시에서는 생명하고 같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 롯이 만약에 예의가 있고 철이 좀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삼촌이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내가 복을 받았지 내가 무슨 수고해서 여기 복을 받았겠습니까? 삼촌이 좋은 것을 먼저 택하면 저는 남아있는 그 뭐 정말 그 이삭 줍듯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테이크 늘 자기 걸 가지는 사람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목초지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로 가버립니다. 행하고 바람착 일으키고 가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곳이 그 죄악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가 돼서 하나님이 소돔 땅에 있는 그 고모 그 롯을 건져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과 두 딸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진노를 받아서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롯의 인생의 최고 실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덕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말 그것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살려고 소돔 땅에 갔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기가 막히는 거는 롯이 테이크가 되어서 주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자 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들이 없었는데 또 자녀도 주고 그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자기 집에 그 그늘인 가신이 318명입니다. 318명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식을 치러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 장례식 딱 치러보면 아, 이 사람이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헷 족속 사람들에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탁하러 갔는데 창세기 23장 5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란에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62년이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채쪽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덕 있게 살았던지 이들이 나서서 그냥 쓰십시오. 마음껏 골라서 쓰십시오. 돈이 필요 없대요. 그때는 지금이 얼마나 돈이 중요한 사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과 밭을 사서 사라를 장례식합니다. 사라의 장례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세월이 정말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것만 계속 챙겼으면 해쪽속 사람들이 말하겠으면 잘됐다고 부동산 값을 계속 올렸겠죠. 은 400세겔이 아니고 4000세겔을 내라도 횟수를 줘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은 주는 자에게 더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25 사변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여수 순천 뭐 반란 사건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난리가 나고 밀란이 나면 대체로 이게 남들을 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합니다. 그건 가진 사람들 지주계급이 그런 거예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3년쯤 지날 때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에서 이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남로당 계열이라는 것은 북한 공산당 소속 사람들이거든요. 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경찰 74명을 포맹해서 150여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제 정부 측에서 진압하면서 또 민간인들이 살해를 당하는 이런 비극이 우리 현대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 계급들은 이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끌려가면 인민 재판을 받고 인민 재판이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착취를 했으니 사형이라면 죽상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 전라도 여수에 그 봉소당이라는 안체를 가진 영광 김씨 그 가문이 있습니다. 이 영광 김씨 가문은 호남에서 만석군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억만장자가 넘어갈 거예요. 만석군인데 굉장히 명문 가문입니다. 이 영광 김씨 가문은 전통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잘 나누어주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나눔과 배품이 좋았고 어떤 계기든 자기 집에 오면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또 재주가 있으면 사람을 들여다 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여수 이제 반란 사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김성완이라는 분이 이제 그 34세였는데 그 인민 재판을 받으러 여수 군청에 2층에 호출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군 최고 책임자가 책상을 놓고 딱 이 김성완 씨 만석군이 들어온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더니 딱 쳐다보면서 보초 있는 두 명에 너희들은 내려가 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란군 책임자하고 이 만석군 김성완 씨만 딱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이 양반이 반란군 책임자가 신문을 보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이 신문을 보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분쯤 지날 때 생각이 들더라면 나로 하여금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깨닫고 이 이제 2층에 있으니까 그 물통, 그 물 받는 물통을 창문을 열고 물통을 타고 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물 홈통을 타고 도망가는데 이 반란군 책임자가 보고도 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잡지 않은 거예요. 그걸 탈출을 이제 방조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란군 책임자가 누구냐면 자기 집안의 소작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환 씨 아버지가 그 소작군을 거느릴 때 이 반란군 책임자에게 그 책임자도 그 소작군의 아들이었는데 이 소작인의 아들이 많아서 이 소작료를 면해준 거예요. 면해주니까 다른 소작인들이 막 뭐라 원성이 나오니까 만석군이니까 저 논에서 옛날에 강을 이용해서 이 봉소당까지 쌀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일을 시키면서 소작료를 면해준 겁니다. 소작료를 면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내이 자기 아들들에게 신식 공부를 시키고 안타깝게도 이제 뭐 남로당 계열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군 책임자가 된 건데 근데 이 반란군 책임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김성환 씨 아버지가 소장료를 면해주어서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

0: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이 만성군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칼자루를 잡는 직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칼을 휘두를 때 칼끝을 맞는 사람은 상처를 받거든요. 만석군이 이제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소장민이. 이 소장민의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만석군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아버지가 선을 베풀어서 누가 생명을 건졌냐면 아들이 생명이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도망을 갔는데 이 만석군의 이 그 김성한 씨 아들이 김재호 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7살이에요. 7살인데 이 김성한 씨가 아버지 때부터 조상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김성한 씨도 자기 아들에게 소작군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이가 많으면 꼭 형 대접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본받아서 늘 이 아이가 7살인데 주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집에 이제 17살 되는 소장농의 아들이 완장을 차고 온 겁니다. 뭐 하러 온 거예요? 이 아이 죽이러 온 거예요. 죽이러 왔는데 이 7살짜리 되는 이 김재호라는 아이가 그때 밤을 구워서 먹고 있었는데 형이 들어오거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형 왔어. 형 이 밤 굉장히 맛있어. 자기 먹던 밤을 이렇게 형한테 줘버린 거예요. 형이 그 이 밤을 딱 받은 거예요. 지주의 아들이라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밤을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뭐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거예요. 생존에 계셔서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을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신 목적은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여기는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빨간 날이어서 네. 토요일, 주일까지 4일을
1: 글쎄 말이에요,
0: 연전하시죠?
1: 4일 동안.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추석날이라 해도
0: 네.
1: 당일 하루 아니면 또 연휴가 주말이 끼우면 저는 기억이 이틀 이상 쉬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네. 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1: 근데 이게 4일이잖아요.
0: 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추석 연휴를 명절을 보내시는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더 특별한 만큼 오늘 그 내 돈 내 산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주말 과일 종합 세트 1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추석이 되면 참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과일 종합 세트.
1: 네, 맞습니다.
0: 선물용으로 사신 거죠?
1: 네, 그렇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참 이제 추석 명절이면 저희가 벌써 이제는 한국 와서도 벌써 이제 10년 더 되고도 남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0: 네.
1: 참 가장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아려오는 게 추석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북에서 오신 친구들끼리는 그날에 서로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긴 하죠.
0: 네. 보통 그렇게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한 해 동안 거두었던 하나님께서 네. 허락해 주셨던 것들의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그럼 보통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러니까 추석은 북한은 보통 지금 여기처럼 화장은 안 하고 다 산에 묻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 이제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전날에 이제 다 모여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면 못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북한은 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다 이제 부모라든가 친차 일가족이 산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벌초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맞으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술 꽤 많이 마시죠. 산에서. 그걸 이제
0: 똑같네요.
1: 오후 시간 내려오면 그때는 길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얼굴 벌게가지고 취한 분들이 꽤 많아요, 추석날에는.
0: 근데 거기도 그럼 북한에서도 서로 선물을 좀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1: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은 추석 명절 전에는 완전히 뭐 이제 이게 택배라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선물 상자들이 막 오가잖아요, 개인들이.
0: 네.
1: 북한은 김일성, 뭐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그들이 하달하는 그러니까 밑에다 이제 하달해 주는 것만 선물이라 그러지 개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이게 허용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선물보다 기념품을 뭐 서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선물은 오직 김씨 일가들에 해당해서만 이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연구소 있던 의사당 격리부 안에도
0: 네.
1: 선물가라고 있었어요.
0: 선물과.
1: 그러니까 선물가라는 게

0: 구절 맞으면 그때는 네. 태평술 공장에 있는 술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지금은 김정은 되겠죠. 그들의 명의로 박스에다가 선물 이렇게 써요. 그런 게 되는데 아니다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거는 일반인 다 주는 게 아니라
1: 아.
0: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들한테 간부들 아. 탐부들 사실 탐부들한테는 이제 보니까 제 기억에도 술 뭐 한 병에 뭔가 조금씩 주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은 추석 맞으면서 개인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문화는 없죠.
1: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뭐 처음 맞는 것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0: 네.
1: 이게 추석이 되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 크고 작은
0: 그렇죠,
1: 선물을
0: 맞습니다.
1: 주기도
0: 네.
1: 하고 주변에서도 나누기도 하는데
0: 네, 나도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벌써 추석 되기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집에 상자들이 막 도착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국정원에서 하잖아요.
1: 네.
0: 그쪽에서도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원 또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해서 와서 한 번씩 강의했거나 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와 있던 선배들 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추석날에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은
1: 네.
0: 뭐 안 사도 이제 그 선물 가지고는 거의 이제 과일 충족 다 대체 과일이 많아요. 과일 많고
1: 그쵸.
0: 그다음에 이제 그 통조림들 그다음에 기름 있잖아요. 무슨 그
1: 식용유
0: 식용유인데 뭐 일반 식용유 아니죠. 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1: 있고
0: 네. 그때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으면서 놀란 게, 야, 이 한국 사회는, 근데 처음에는 금방 왔으니까 남한테 선물 줄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이젠 좀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받으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1: 네.
0: 예,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석 때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예. 이분도 그렇게 또 선물을, 저희 고향 또 선배님한테 오랫동안 이제 북에 있는 가족 한 명도 안 온 분이어서 외롭죠 그날엔 또. 네, 또 그분도 항상 또 선물 보내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에 그 선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어릴 때부터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오갔던 선물이라서
0: 네.
1: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감사의 제목들을 네. 이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0: 네.
1: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제목이다.
0: 네,
1: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또 4일 동안 쉬잖아요, 대표님.
0: 네.
1: 일도 쉬실 거 아니에요, 빨간 날이니까.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일 자체가 또 세포 배양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하루는 나가야 돼요.
1: 세포는 쉴 수 없으니까.
0: 세포는 자꾸 먹으니까. 배지라고 하는 영양 배지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0: 그래도 4일이니까, 있겠어요. 4일이니까 네.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하루간 또 제가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은 있잖아요. 추석
1: 네.
0: 명절이라든가 길어지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북한에서 추석을 한번 쉴 때인데 이틀이 아니라 3일 쉰 적 한 번 딱 있었어요.
1: 오, 그래요?
0: 아, 언제인지 기억이 지금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먹을 게 흔하지 않으니까 야, 3일 동안 그거 어떻게 쉬니?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추석이 아무리 길어도 먹는 건 걱정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먹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1: 너무 많이 먹죠. 네, 추석
0: 근데
1: 때는.
0: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석 때 같은 거 이런 날에는 살쪄요 막.
1: 아.
0: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1: 얼굴이 다 반들반들해서
0: 그래서 제 걱정이거든요.
1: 네.
0: 한국 분들은 자기가 몸 살찌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까기 살까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살까기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추석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도중에 한번 나갔다 오는 건 다행이고
1: 네.
0: 그리고 이분도 또 이제 명절에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이제 오겠다 하니까 당장 이제 뭐 닐모레지는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맞을 준비를 또 해야죠.
1: 3대가 모여서 보내는 명절이에요.
0: 그래 맞습니다.
1: 3대 2대 뭐 4대가 모이는 풍경이
0: 그렇죠. 아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추석 명절에 모이는 집들 보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가 다 모이더라. 거의 다가.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다 90 이상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1: 맞아요.
0: 그럼 보통 보면 80 이상 90까지 살다 보니까 90 이상 막 다 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놓은 자식들까지 이제는 다 등달 같이 오다 보니까 중조 할아버지가 되고 중손자 중손녀가 되는 거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이가 좋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결국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1: 네.
0: 결국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중조 이런 건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손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이미 전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0: 여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중손자 중손녀의 세배라든가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 문화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죠. 확실히.
1: 네.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0: 맞습니다.
1: 계시고 예. 빨간 날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예. 해외

0: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저쪽에서는 우리의 이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을수록
1: 네.
0: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복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빨리 허물어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멘.
0: 네.
1: 그렇게 기차임에도 참 어려운 시즌이 그런 시기가 바로 추석인데
0: 네.
1: 참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우리 대표님도 포함해서
0: 네.
1: 기차 예매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 양강도에 가는 기차도 빨리 열리고 신의주에 가는 기차도 얼른 열리고
0: 그러게 말이에요.
1: 평양 가는 기차도 같이 예매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탈북자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수소차, 전기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들이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의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탈북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갑자기 통일되면 그 어떻게 갈 수 있지?
1: 세상에.
0: 제일 좋은 게 뭐냐면 SUV 같은 이제 그 큰 저 트럭
1: 네.
0: 트럭 같은 승용차 있잖아요. 그 뒤 북한 말로 라이또방, 롱구방 뭐 그랬거든요. 그런 차에 바퀴가 사륜 기동돼 가지고 밭도 막 가고 산도 막 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처럼 길이 나빠도 갈 수 있는
1: 네.
0: 그런 차 끄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리고 휘발유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한은 디젤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중유 이런 경유 이런 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갑자기 통일돼도 고향에 가려면 전기차나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거는 좋지만은 북한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네. 가다 보면 휘발유 팔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 파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런 차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1: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는
0: 글쎄 말이에요.
1: 소망이에요. 네. 이런 소망과 또 이런 날들을 맞을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또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번도 제가 또 추석 맞으면서 또 이번에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선배한테 보내는 선물이 이제 과일 종합 세트였어요. 근데 뭐 11만 원 하면 사실은
1: 네.
0: 비용 자체도 뭐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견만 오전에 한 견 나가서 일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보내면 또 그런 게 그만큼 오는데 그 종합 세트 안에 그 내용이 이 남방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0: 파인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멜론 그 북한 사람들 몰라요. 그 뭐 말해도 뭔지 모르거든요. 멜론
1: 하얀 수박
0: 네 그다음에 천리향 그다음에 그 뭐 귤도 이제 엄청 또 이쁜 거 배 사과들 다 완전히 북한에서는 김부조만 먹던 특제품 과일이거든요. 그 세트가 이제 바구니처럼 된 세트인데
1: 네.
0: 진짜 북한에서 아마 고위층들도 그런 건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내면서도 느낀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렇게 복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도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 아멘.
0: 아멘. 네, 이렇게 참 이게 추석 명절은 보통 보면 그 한 해 동안 풍성한 이제 그 가을 거디를 하고 열매를 먹고 그 맺은 걸 가지고 이미 자기 선친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천지 모든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부모들한테 드리는 걸 볼 때는 참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상을 믿는 북한 얼마 차이 나냐 하는 걸 또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가을도 함께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네. 주님을 남과 북이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하늘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18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 이단대책 세미나가 10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탁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758-8081번 진주 갈릴리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란 플룻 앙상블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하동지역 교회연합 예수사랑축제가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디바인 워십의 찬양,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883-8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 하동의 영적 회복 10월 11일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66개 교회 2천여 성도가 함께하는 1011 예수사랑축제가 열립니다. 하동의 분은 성령의 새바람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전해드리는 1분 찬양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늘 선해 보여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스스로 진실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론 충동적으로 속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은 아주 무시하면서 다른 개념에는 끈덕지게 집착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또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대신 또 나를 자책하는 대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토보아심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나의 결심이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어요. 7864번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시면서 경배해요. 또 저의 찬양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을까요? 5265번님께서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변함없으신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감격하면서 두 분의 신청 찬양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까지 힘차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샵 9330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의 과민한 양심이나 무뎌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이 시간 방송 가운데 가득 넘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요. 이제는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복되고 결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 삶의 노래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그런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지도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약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첫째, 웃으며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감사하며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고요.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이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며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먹글씨가 다시 유행입니다. 캘리그라피 클래스는 예약이 밀리고 붓펜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먹글씨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글씨고 또 느리며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사랑의 법을 새기셨습니다. 가볍고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 속에 느리지만 한 획 한 획 그 사랑을 깊이 새기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첫 곡입니다. 조찬미의 말씀만이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후세에 기념하고 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있고 다짐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은혜를 노트에 적어봅시다. 금방 사라질 뻔한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희망새에 나의 마음에 새긴 띄워드립니다.

옛 선비들은 먹을 갈 때에 마음도 함께 갈았다고 합니다. 잡념을 비우고 글씨에만 집중했죠. 오늘 내 마음을 갈아 감사의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봅시다. 감사는 기억할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끝곡으로 팀룩 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기프티드의 친구야 띄워드립니다. 전혜건이었습니다. 기록되고 새겨지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고지 두 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었다.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두 개씩 달려있는 촉고지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도 추가로 두 개 더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두 겹이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췄다.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두 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었다.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들은 널판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휘장에 그룹천사 문양을 짜 넣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기둥을 받칠 은 밑받침 4개를 주조했다. 그들은 성막문을 가릴 막을 만들었는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을 받칠 청동 밑받침도 5개 만들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만들었다.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조조하여 괴에 네 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고 그 채를 괴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괴를 들 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괴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했다. 그는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그룹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죄판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했고 천사들과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속죄판 위에 머무는 듯 보였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7장 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0: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으셨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부족한 사람, 그 사이는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를 먼저 좁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친구에게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오벳의 시편 1편,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33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이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들려드리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라서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친구란 노래, 이게 Friends란 노래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아마 마이클 W. 스미스도 불렀고 에미 그랜트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듀엣하는 제 90년 처음에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CCM을 시작하게 한 그런 팀의 제가 일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많은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 CCM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를 연주하던 장면이었는데 예, 아직까지 이 노래를 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저도 그때 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노래 썼으면 좋겠다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히스플랜의 위대한 신주, 텐트메이커스의 권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As surely as I live, you will wear them all as ornament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딸기는 좀 덜 달고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도 아직은 제철이 아니라 당도가 살짝 떨어지니 구입에 참고하십시오. 과연 이렇게 과일을 파는 곳이 있을까 싶겠지만 국내의 한 대형 백화점 과일 코너에 실제로 붙어있던 내용입니다. 고객을 속여 물건 하나를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덜 팔더라도 평생 고객을 만들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세계 최정상 리더들의 현장 리더십이란 책에 나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해결하는 4단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두터운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보다 변명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요, 수정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복음 전파에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에는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되면 구차한 변명과 또 이 상황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를 쌓는 것, 또 신뢰를 회복하는 4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입니다.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실수를 인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 어느 분에게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꿈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와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주님과 손을 이렇게 잡고 폴짝폴짝 같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밤, 이 방송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이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별그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캐리 언더우드의 오 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김도현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감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로스의 나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느윈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갈보리산 위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은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에 유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분들 사이에서 예전보다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적힌 편지가 또 감찰당국에 적발이 돼 퇴폐적인 생활 양식으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직장 동료에도, 친구들도 이 사랑이라는 유대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을 북녘의 성도님들도 꼭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너를 선택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조금은 어색하고 또 낯선 표현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귀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날씨 전해드리면서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또 분석하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나누길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대한민국 주민들은 서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차로, 버스로, 자동차로, 고속도로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의 자동차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두 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북한 땅이 생각이 나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남과 북을 영구적인 분단 국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나쁜 국가로 정의해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된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남과 북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선은 누구의 선이냐면 하나님의 선이겠죠.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남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약한 적대적 감정의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이제 남과 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 회복, 정치적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가장 근본적,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나 어떤 국가적 통일을 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북한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4만여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북한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꺾어내시고 그 땅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은 추수의 계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아닙니까? 이런 북한 땅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남과 북의 악한 고리를 끊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기 대한민국

0: 미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는데요. 분단 이후 남북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종종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을 비롯해

0: 축구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등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도 했죠.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는 남북 동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남북의 스포츠 교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요즘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죠. 남북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 단일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분단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예.
2: 오늘은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국제무대에 섰던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1: 예. 자, 남북 간의 단일팀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태동기부터 짚어주시죠.
2: 네. 남북 단일팀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 네.
2: 1963년, 그 이듬해 열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동 참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979년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 또 1980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도 논의는 이어졌지만 선수 선발과 참가 방식 등의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2: 결실의 발판이 마련된 건 19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이후였습니다.
1: 예,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해가 바로 1991년이었죠.
2: 맞습니다. 1991년 남북 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네.
2: 남북은 코리아라는 이름과 한반도기를 앞세워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무대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남한의 현정화 홍차옥, 북한의 리부니 유순복 선수가 힘을 합쳐서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고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2: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1: 예. 이 탁구뿐 아니라 같은 해 축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바 탁구 대회 직후인 6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도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1: 네.
2: 조별 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요. 비록 8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만나서 1대5로 패했지만 전 세계에 분단을 넘은 단일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뜸했던 단일팀 논의가 2018년에 이르러서 다시 활기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구성이 참 큰 화제가 됐었죠.
2: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제1회 피스앤스포츠컵 탁구 단일팀을 거쳐서 2018년도에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었습니다.
1: 예.
2: 종목은 여자 하키였는데요. 남한 선수 23명, 북한 선수 12명 등 총 35명의 엔트리로 구성된 코리아팀이 스위스 로잔 대회 회의에서 확정되어서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인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뭐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1: 네.
2: 상징적인 의미는 컸으나 대회 직전에 급박하게 팀이 꾸려지면서 기존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감소, 또 기회의 공정성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 예.
2: 평창 단일팀은 스포츠 교류의 감동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권익과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긴 사례였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같은 해 여름에 여러 종목으로 단일팀이 확대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은 단일팀의 외연이 가장 넓어진 해였습니다. 세계탁구대회 단일팀에 이어서 여자하키, 이어서 벌어진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팀, 카누팀, 조종팀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공동팀이 출전했습니다.
1: 예.
2: 또한 2018년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탁구와 수영 종목에 단일팀이 참가하여서 장애인 스포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1: 예. 1990년대

0: 논의가 시작돼서 1991년에 있었던 지바의 기적,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었던 우리 남북 단일팀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단일팀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다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0: 네.
1: 민감한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접근을 한 것이죠.
0: 네.
1: 두 번째로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서 한민족이 연대감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0: 네.
1: 같은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연대감을 심어줍니다.
0: 네.
1: 그래서 단일팀에 대한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 였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로는 단일팀에 대한 선수 선발, 훈련 기간 부족, 경기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랐는데요. 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남북이
0: 네.
1: 한 팀이 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고 또 준비에 이어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큰 문제로 삼는 것은 단일팀 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길게 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축구에서 8강 진출을 놓고 남북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0: 네.
1: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악수를 했는데
0: 네.
1: 감독관은 악수를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0: 예.
1: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단일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던 때가 아주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북 단일팀은 상호 존중과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례가 계속 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자, 오늘 날 살펴본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지요.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시고 페어플레이를 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남북이 단일팀이 되어 경기를 한 역사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역사가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대적 관계는 남북 모두를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합니다. 분단의 역사의 굴곡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평화 통일의 미래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당국은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뉴욕에서 개막하면서 북한은 마지막 날인 28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과 만나고 오늘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하는 한편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경제와 재정능력까지 약화시키는 소모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직장 배치를 거부한 청소년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해산에서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끊기자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뉴스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동해상에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졸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의 아리요시 다카시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북한 매체는 발사 다음 날 오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이나 발사 목적을 별도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인지 기존 미사일 전력의 운용 훈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교전과 미이란 전쟁이 겹친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 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에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통령이 첫 연설을 나서고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에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24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오릅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해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기간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국제안보,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 등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공식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외교적 접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 7월에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지도자들과는 이란 상황과 전후 전략을 협의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과 석유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의 향후 대응 구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면서 양국 정상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관세, 희토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양국 경제 책임자들은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회담이나 약식 접촉을 가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회사의 군사적 기여 방안 등 여러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유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담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국 인식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미중 간의 합의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예상하지 못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소모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쇼핑몰과 창고, 유통센터 등을 미사일과 신형 제트 추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우편업체를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와 출판사, 제약회사 등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창고 약 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210만 제곱미터가 파괴됐고
이 가운데 90만 제곱미터는 최근 몇 달 사이 공격을 받은 곳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철강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던 제철소 세 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15,000명이 넘어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과

대체 수출로를 통한 물량은 평소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창고, 화물선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서고 있어 양국의 경제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배치된 직장에 나가기를 거부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남포시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초 동사무소와 인민반에 올해 졸업한 17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교양을 강화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패싸움을 벌이고 장마당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직장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배치 전까지 인민반장과 부모들이 이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지 부모들은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아 졸업생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하고 배치돼도 배급이나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 이후 안전기관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단속된 청소년들은 도로 보수 작업이나 농촌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사실상 중단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던 차량들이 최근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고차 공급은 줄었지만 차량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업자들이 수리공을 고용해 낡은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뒤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만 위안가량에 들여왔지만 상태가 나빠 2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웠던 차량이 최근에는 4만에서 5만 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업자들의 손실폭은 기존 70% 이상에서 30에서 40%대로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업자들은 차량에 묶여있던 자금을 일부라도 현금화해 다른 장사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노후 차량을 고쳐 되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문 자동차 수리공들의 일감과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9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글피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함과 따스함이 교차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 18도, 강릉 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과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여수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보령 18도, 군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 28도, 보령과 군산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겠고요. 부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19도, 울진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과 부산 27도, 울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하루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도에서는 오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점차 줄어들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서귀포 이어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평안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16도, 신계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와 양강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장진, 원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 기온 운기 16도, 함흥 15도, 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 함흥 27도, 운기 22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맑게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2628 성도님 수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품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 값진 보석은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크빛, 분홍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빛을 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분홍빛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불순물, 상처가 이 트라우마로 변해 삶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될 때도 있다고요.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름에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을 단풍이 더욱 선명해지듯,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써내려가도 모자란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무수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주 없이 살수 없네 베이스의 오영광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가운데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게 다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담과 해와.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자기가 안 하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형이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했다고 그러고 아빠가 했다고 그러고.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죄 짓고 어디가 숨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숲속에서 슬슬 걸어나왔죠. 죄에 대한 벌, 함벌, 발을 디뎌놓으면 죄의 폭로가 됩니다. 한 번만 발을 디뎌놓으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죽음 전에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몹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죠. 베드로도 어둠 속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는 병과 같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빚진 것 같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질 여유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 때의 죄를 피합니다.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저껏 내가 죄진 거, 그저께 내가 죄진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은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십자가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죄를 두려워할 때, 죄를 사망으로 알 때, 회개한 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트루바의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큰 주에 빠진 날 위에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이어서 김한상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묵상한 후에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더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넜던 2018년에 그렇게 압록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로 오셔봅니다. 강한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국으로 가셨을 때 그 깊은 산골짜기에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을로 가셔서 그렇죠. 사셨던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서 반년 정도 계셨다고 하셨어요.
2: 네.
1: 근데 횟수로 따져보면 2018년에 강을 건너시고 이곳에는 정착한 지 한 달 차에
2: 네.
1: 하나원을 졸업한 지 한 달 네. 차에 접어드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2: 처음엔 허백에 살다가 반년 후에는 동북으로 갔어요. 동북으로 가서 혼자서 또 마트랑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1: 네.
2: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1: 그 시기가 그래서 그랬죠.
2: 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냥 새집방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봉쇄했던 걸 다 개방하면서 아. 조금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1: 네,
2: 네 그리고 동북에서 같이 이것저것 자영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럼 자영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구축을 하셨을
2: 근데 돈이라는 게 또 잘 그렇게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는 대로 다 쓰면서 네. 그럭저럭 살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는 저희가 신분이 없다 나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2: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 아 너울이 엄청 예쁜 거예요. 아. 저녁 너울이. 근데 저는 그 너울 보면서 아, 저 너울이나 구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한국 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럼 한국 갈까? 그전이랑 뭐 이렇게 유튜브나 콸소랑 보면서 한국 간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많이 봤었어요.
1: 어.
2: 그러면서도 어, 저거 다 가짜겠지.
1: 네.
2: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신분이 있으니까 좋겠네 하는 생각도 아. 해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국 가자. 가서 신분이라도 하자 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를 찾아서 그러고 한 닷새 만에 떠났어요.
1: 와, 지난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2: 네.
1: 북한에서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중국에 가야겠다가 3일 만에
2: 결심했어요.
1: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가야겠다가 닷새 만에.
2: 네. 결심은 그때 하고 닷새 만에 떠난 거죠.
1: 아, 결단력의 은사신 것 같아요.
2: 아, 그러게요.
1: 실천력과 더불어서.
2: 추진력이 좀 있다고 볼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을 낼 수 있었던, 바라보고 계셨던 한국이라는 곳이 드라마도 보시고.
2: 그쵸.
1: 비록 의심은 했지만
2: 네,
1: 같은
2: 맞아요.
1: 고향 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2: 네.
1: 어떤 모습이셨어요? 자매님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2: 내가 노력한 만큼 또다게 살 수 있다. 네. 그러고 봐도 행복해 보이고 무척 바쁘게들은 살지만 저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1: 아.
2: 그래서 나도 가자 하고 결심하고 떠난 거예요.
1: 그때 가장 또 기억에

0: 남는 같은 고향분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많이 알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버는 대로 그렇겠지 하고 지냈지 구체적으로 알려고는 안 했었거든요.
0: 휴대폰으로 따로 검색해서 보신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브로커 만나서 운남 산을 넘어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1: 근데 이때는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비용도 다르고
0: 그쵸?
1: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0: 그전에는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1: 네.
0: 8만 원, 10만 원 중국 돈으로. 근데 그 후에는 교회선이 활발해지면서 기독교선이
1: 네.
0: 돈 안 내고 무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또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자기 돈을 들여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그런 개인선이 많았어요. 돈을 내고 가는 선 아니면 나와서 정착금에서 돈을 주는 그런 선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아마 그 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1: 아.
0: 그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 기독교 선이 남은 거예요. 교회 선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교회 선이라고 하면서 또 태국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듣고도 그냥 안전하게만 데려다 달라.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1: 태국에 정착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
0: 그쵸.
1: 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건 저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
0: 그쵸, 맞아요.
1: 공부죠.
0: 네.
1: 참 북한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까지의 교회의 어떤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그 오는 과정들
0: 그쵸.
1: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강한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든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자매님과의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이 소망과 기도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하여 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요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2: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

0: 응원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1: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목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진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하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리체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0: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진이 12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서울과 대구가 29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8도, 부산과 목포, 제주, 여수, 평양이 27도로 보이고요. 강등과 신의주,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은요, 항상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길을 들여서 이제는 그 쾌락을 떠날 수가 없을 때쯤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 영혼을 사로잡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즐거움을 받아들일수록 그들은 우리의 인생에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죠.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슬퍼하지만 그것은 이미 자신이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반성과 회개와 함께 그들이 제공한 즐거움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누구나 많은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픈 곳을 주목하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목하며 위로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주목하시며 용기와 힘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달려갑니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질 때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병에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주목하며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도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도 아버지처럼 마음을 쏟게 하소서. 그들을 돌보고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 일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잠시라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포옹은 부드럽고 당신의 보호는 확실하며 당신의 힘 있는 오른손이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나는 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당신께는 넘치는 힘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다음

없는 은총은 언제나 내 속의 갈망을 만족시키기도 남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나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일찍이 내 마음은 바다와 같이 끝없이 넓고 파도치는 10년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그 파도를 잠자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큰 사랑이 그 심연을 채워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를 채워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고 잘 느끼고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그 재앙들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땐 교회 국수가 참 맛있었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주일날 예배 마치면

그의 식당은 항상 음식 냄새가 났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거기에 이렇게 스댕 그릇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이열종대로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집사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국수를 삶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하고 하면서 제가 요리도 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리에서 가장 귀찮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고명이에요. 고명. 그냥 국수도 삼겠고 국물도 하겠어요. 근데 고명이라는 게 말 그 자체로 약간 꾸밈이잖아요. 애호박이 올라가든 당근이 올라가든 크게 맛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식감, 약간의 그 맛을 위해서 그 애호박을 다 채 써시고 막 유부도 올려주시고 김치로 잘라서 올려주시고 당근도 썰어주셔서 볶아가지고 올려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과 애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국수를 맛있게 끓여주던 교회를 다닐 때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국수가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코스트코가 있었어요. 코스트코 1층에 가면 그 피자와 그 베이크와 이런 걸 팔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마치면 친구들이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코스트코 가자 피자 먹자 하면서 친구들을 꼬셔서 코스트코로 가는 거죠. 코스트코 와서 먹고 막 그 국수가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노력이 가득 담겼던 건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 이거 되게 귀한 거구나 가치로운 거구나 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안 믿는 친구 한 명을 교회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이 친구는 뭐 예배 내내 졸죠. 뭐 찬양이 뭔지 알고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막 졸다가 야 아 배고프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어머니 헌금을 이렇게 못한 상태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교회 식당으로 가자 거기에 국수를 줘 하고 같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맛있게 후루룩 먹고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친구가 국물까지 다 원샷을 하더니 아우 가자 배부르다 야 얼마야 하면서 막 주머니를 뒤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우리 교회 국수 공짜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공짜로 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네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국수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 공짜로 줄 만큼의 그런 쉽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왜 공짜로 줘? 너네 교회 뭐야 왜? 자선사업이야? 막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는 그냥 안 먹고 코스트코나 갔던 그런 매주 제공되니까 쉽게 여겼던 그런 국수인데 아 사실 이거 되게 귀한 거구나.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고 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국수를 왜 공짜로 주지? 저 집사님들은 왜 저렇게 매주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가사노동을 이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다른 직업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서 왜 주일까지 와서 교회에서 순번을 맡아가면서 국수를 삶고 고명을 자르고 그게 끝인 줄 아세요? 끝나면 또 그 수많은 설거지와 바닥 청소와 이걸 왜 매주 하시는 걸까? 그제서야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제 집사님한테 슬쩍 여쭤본 겁니다. 아니 집사님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 왔었는데 이걸 도대체 왜 공짜로 주네요?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궁금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들 왜 이렇게 공짜로 줘요? 교회는 이걸 왜 공짜로 줘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답변이 아직도 생생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운전을 하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국수 맛은 보러 오거든.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수의 맛은 아직 모를 수 있어. 근데 나 이거 국수 끓일 때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 정말 좋은 재료 쓰거든. 정말 애를 쓰거든. 이 국수 맛은 보러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의 맛을 아직 몰라도 국수를 통해서 국수 맛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제 친구만 해도 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뭐 연락이 닿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국수 먹으러 몇 번 왔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분들도 그 국수 맛을 보고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실제로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그 교회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분들이 물론 교회가 좋아서 오고 예배가 좋아서 오지만 한 끼 나를 채워주고 충족해줄 수 있는 그 국수가 오실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도 이 국수 맛을 보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국수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도구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뭐 강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뭐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 극동방송에서 예배를 했고 이런 어떻게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가시는 두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서 정했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됐던 그 기반이 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때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요한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요한 목사님의 친구 세 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한과 세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세 친구를 데리고 요한 목사님이 어디를 데려가냐면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좋아. 내가 생각할 땐 좋으니까 세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뜨악한 거죠. 왜 뜨악하는가?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인데 교회의 문화도 좋은 문화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만의 문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제스처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표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인 새 친구는요. 너무 낯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떤 배려, 어떤 언어적인 어떤 도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약간 그저 이상한 공동체로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서 그 새 친구가 요한 목사님한테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 목사님이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서 그때의 기억으로 요한 목사님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함께하는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왜 다른가? 왜 그런 교회 같지 않은가? 왜 교회만의 문화만으로 구성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누구든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죠. 물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교회만의 문화도 있어야 되죠. 예배도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요. 예배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도 뜨거우면 좋죠.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건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만 위한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만큼 뜨거운 거여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게 됐던 거고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가 그래도 국수의 맛은 보러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 여기 당장 예수님을 알고 함께하는 교회로 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이 교회만의 문화, 이 교회만의 배려, 이 교회만의 양보, 이 교회만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국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심지어 리더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저변에 흘렀던 이 마음, 요한 목사님이 끓였던 이 국수라고 하는 마음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몇 년 전에 제 써니 목사님이랑 설교에 대한 대화를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많이 여쭤보고 막 질문하고 했었는데 그때 써니 목사님 저한테 해줬던 대답이 되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야 규용아 우리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셔.

그래요? 전 저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매주 내 장인어른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쓸 때, 언어를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교인들만 아는 말, 교인들만 통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자제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의 맛은 모르는 그, 너무 사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은 싫다고 말하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고 야, 나 니네 교회 한번 와볼래 하고 함께하는 교회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자가 내 옆에 와서 앉아있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노심초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무슨 소리 할까? 못 알아들을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신경 씀이 함께하는 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도 설교를 썼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이기적이고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뒤에 건반 치면서 노래 불러준 우리 태훈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선곡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화목제로 삼으시니 아시다시피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 노래 컨테스트에서 꼴찌한 사람입니다. 알아서 걸러서 들었어요. 어떤 노래인지 가사는 아시겠죠? 화목제로 삼으시니 죄 용서하셨네. 요거를 선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다 잘 아는, 물론 제가 불러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이거 따라 부르는데 아무도 무리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1부 예배 전에 8시 반에 연습 끝나고 태훈이 형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규용아, 규용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연습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화목제라는 단어를 모두가 알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목제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밑에 설명을 써주려는 거예요. 화목제 땡땡,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화목제 땡땡, 뭐 어떤 제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상징한다 라고 제가 썼어요. 화목제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그걸 써야 되는 저는 어땠을까요? 되게 귀찮았을까요? 하나도 안 귀찮았어요. 태훈 형제도 어떤 마음을 저변에 깔아두고 선곡을 하는가, 찬양을 부르는가,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가 여기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슬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겠지만 최대한 없애보자. 저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니까 그 설명을 하나하나 쓰는데 하나도 귀찮지 않고요. 쓰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탄했어요. 아, 그래, 나도 저런 거 좀 캐치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 기획한다고 여기 앉아서 뭐 하냐. 아, 그래, 화목제라는 단어는 모두가 모를 수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한참 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59년, 한참 전이죠.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남편을 따라서 생전 밟아본 적도 없는 동양 땅 한국으로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이민, 요즘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 외국인들이 좀 있다고 해도요,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없었죠. 그야말로 한국 이민 1세대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좀 전에 함께 영상에서 봤던 트루디 사모님입니다. 말이 통하기라 하겠습니까? 제스처가 통하기라 하겠습니까? 정서가 맞닿겠습니까? 근데 트루디 사모님이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회 집사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로 뭐냐면 말도 안 통하고 제스처도 안 통하고 정서도 안 맞을 수 있지만 맛은 통해요. 예수의 맛은 몰라도요, 국수 맛은 알고 오듯이요, 이 사람과 통하지 않고 정서가 맞지 않아도 맛으로는 통할 수 있다는 걸 트루디 사모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향기를 내뿜기 위해, 또 장애로 고통 중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수를 맛보지 않았던 누구라도 와서 파이 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 파이를 통해서 마음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바람 하나

가지고 일평생 파일을 구셨던 그분의 마음. 저는 이 파일을, 이 트루디 사모님의 파일을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트루디 사모님의 국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수많은 국수들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오는 그 징검다리로 그동안 수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한참 전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 중에 죄인, 어떤 교회와의 거리는 백리길이요, 거룩과의 거리는 천리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 마태의 직업은 셀입니다. 셀이라는 직업은 뭐냐? 정말 모든 것에 세금을 붙였어요. 의자에 앉았네? 의자 쓰네. 너 안경 썼네? 안경 쓰네. 이렇게 하면서 일부 금액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 그 욕심의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됐던 매국노 중에 매국노,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같은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가 그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양심 탓일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해서일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태가 세리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욕심과 어떤 그런 값어치들을 포함합니다. 이걸 다 두고 쫓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을 여기까지 봅니다. 아, 마태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부르시는구나. 근데 조금의 이야기가 더 숨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약간의 추측을 얹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느 날 마태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이 가장 최고의 목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 아시잖아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타하고 비난해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맨날 술퍼 먹고 뭐 룸사롱 가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자랑하고 누구 거 어떻게 뺏을까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짐을 쌉니다.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눈에 걸렸나 봐요. 눈에 밟혔나 봐요. 예수님 갑시다. 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야, 표정 안 좋은데 뭐 놓고 온거 있어? 사실요 주님, 제 친구들이 있어요. 이놈들은요, 저도 저지만 걔네들은 정말 당신과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걔네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 말투, 복장, 하는 행동, 그 숨겨놓은 죄악들, 아유 주님, 주님은 아예 닿지도 못할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네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가시죠 주님. 그렇게 하고 가자고 할때 예수님이 마태를 멈춰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러. 밥 먹자. 밥 먹고 가자. 불러. 같이 놀고 가자. 네 친구들이라며. 함께 시간 보내고 가자. 라고 해서 그 죄인들, 온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확 째려보고 승질내고 더럽다, 죄인이다,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누군가 있잖아요. 야, 쟤는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은 욕심으로 살아갈까? 쟤는 어쩜 저렇게 흥청망청 살까? 아, 고주망태가 따로 없어. 술과 담배가 저렇게 좋을까? 몸에 문신 봐.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그 청년들, 그 동료들, 뭐 누군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랑 놀아요? 저런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당신이 무슨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이 방금 본문처럼 대답을 했던 거죠. 무슨 소리야,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왔어. 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가장 거룩한 존재였는데 이미 너희를 위해서 왔어. 나 이거 하러 온 거야.
무슨 소리야?

거룩하다고 니네? 쟤네들에 비해서 거룩하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를 느끼고 나를 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

0: 싶습니다. 예수님도 국수를 끓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요. 그들이 자신의 그동안 했던 모습, 부족한 모습, 겉모습, 고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기 두려울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국수를 끓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국수를 끓이고 계시고 끓이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밥을 안 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하는 교회 밥을 안 드리긴 하는데 국수는 좀 끓일 줄 알아요. 어떤 국수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국수죠. 국수 엄청 잘 끓이고 잘 끓이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에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받고 사랑을 느끼고 양보받고 문화를 드리고 즐길 거리를 드리면서 여기를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국수를 끓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맛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국수를 끓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배려, 어떤 양보를 건네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도 다 그 국수 맛보셨죠? 우리는 이미 그 국수 맛을 보면서 자라온 신앙입니다. 혼자 우뚝 선 신앙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배려를 받으셨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온 신앙들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국수를 끓일 수 있을까?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국수를 끓일 수 있으며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국수를 끓여 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히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조금 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국수를 끓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파이를 구우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끓일 수 있는 국수는 어떤 모양인가요? 하나님 제가 구울 수 있는 파이는 어떤 맛과 향기일까요? 제가 제 삶에서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배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레시피를 여쭤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필사를 하니까 이 썼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종일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필사 전에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거든요. 오늘 썼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 사이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그 작은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요. 오늘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9월 23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별 한 글자인데요. 별 한 글자를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도 함께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별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별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잠자리 가운데도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땅의 혼란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희생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옳은지 말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을 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적을 피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옳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온전한 지혜는 나의 어려움을 피하는 지혜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택하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름을 알고 하늘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나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별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별, 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별 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별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7시부터는 추석특집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창원극동방송에서 전국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별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빛나는 오늘 2부 대신에 추석특집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야훼를 송축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송축시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 기록된 원어를 조금 소개하면 첫 번째 은혜라는 말 가운데 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든 사람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으로 소위 말하는 미를 최고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노아는 의리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냥한 세상 속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vor라는 말입니다. 은약에 기반한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돌비를 던짐으로 십계명의 돌비도 깨어지고 온통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우리가 똑바르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23절 계속돼서 그 뒤에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선함이, 나의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함.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요사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보다 예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하나님요?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를 갖고 와서 수양과 암양으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하나님의 헨, 은혜, 헤세드, 세 번째로 라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위시, 원하다, 바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럼 뭘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이게 라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노염이란 말이 노여움이에요. 그분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잠깐, 화는 길게.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슬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환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2절 연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처음 들어서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하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처음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이 아름다움은 불순함이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늘 만들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달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이전에는 완벽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시죠? 우리가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의 선함이 나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선한 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토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흠 없는 온전한 것,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헨, 헤세드, 라존, 토브, 다섯 번째, 괴물, 함께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물, 거의 할 때 개, 괴물입니다. 괴물.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보상적인 선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와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무슨 기술이 좋아서 테크닉이 좋아 이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괴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잠깐만요. 이 구절의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것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위로 3대 가운데서 3대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고 강력한 길을 갔었는데 후에 삐뚤어집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록 신을 갖다가 거기에 사람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얼마? 15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뭔 표를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형표라고 성기되는데 그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해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군사도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택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그는 문둥병으로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가장 전무후무한 악한 왕. 후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 조상 므낫세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하여 악의 기준이 므낫세가 됩니다.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1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송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한테 오늘은 무엇을 좀 구해볼까?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시편 116편 다음에 나오는 117편 오늘 117편을 다 읽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본문으로 말하면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진실함이 대단한지 영원한 까닭에 그분께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지금 느끼는 뉘앙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은사로 가장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달란트, 재능, 능력, 기술,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성경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단어가 온 게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비슷하죠? 우리가 그레이스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대 헬라 사회에 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소통되었습니다. 이 매력과 아름다움, 전혀 아름다움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예쁘지 않은데 완벽한 예쁨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아기가 무슨 감사해서 아기가 무슨 젖을 달라고 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니면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뻐해. 그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끼들을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라서. 그렇죠? 애기라서 그냥 특별히 엄마의 애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뭐 인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멋지고 근사해서 아닙니다. 금방 나온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진없이 갔다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그죠?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달라는 거, 동생이 달라도 잘 안 주고, 오빠가 달라도 잘 안 주는데, 지 애인 생기면 그냥 갖다 막 갖다 줘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죠. 참 신기해요. 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 여자 왜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날 봤더니 어이 그놈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딴 데 가서 전보로 댕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뭐 요새 타로 문화 같은 소리 하네.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르신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죄인이니까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저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요, 카리스마요, 괴물이요, 헤세드요, 헨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3절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첫째
용서하심, 내 죄를 용서하심.

0: 사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근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좋은 것이란 말이요, 내가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서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두 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가지고 요리하는 칼을 보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어, 네가 칼을 원하는 거 엄마가 얼른 주죠?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달라고 해도 너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이거, 어, 이거 너한테 좋아, 이건 너 줄게, 그건 네가 원하지만 주면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임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2026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 복음 70년
1: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0: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절,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 이 특별 생방송 첫 시간의 진행을 맡은 송옥석 PD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 7시부터요.
1: 7시부터?
0: 저녁 9시까지.
1: 9시까지?
0: 14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국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또 PD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코너를 만들고 이 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또 이 명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미리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서로의 옷을 입었어요.
1: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옷도 맞췄고요. 오늘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우리 전국으로 생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네.
0: 각 지역에서 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시는
1: 누구지?
0: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럼 뭘 주저하지 마느냐? 아, 참여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명절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1: 네, 특별히 올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가위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삶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모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좋아요. 아, 극동방송이 정말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70주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방송 사역의 은혜를 되짚어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복된 명절을 맞으면 좋겠고요. 자, 예정 PD님 오늘요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여러분 오늘 특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두 배로 세 배로 더 풍성한 시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0: 예.
1: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리고 탈북민 신은희 집사님의 방송 이야기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샵 1069번 오늘 이 전국적인 문자 번호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늘 생방송에 특명을 받은 게 있죠, 정피드님?
1: 네,
0: 어떤 오늘, 거죠?
1: 오늘은요 예. 저희가 많은 선물도 드릴 테지만요 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찬양인데요.
0: 맞습니다.
1: 네, 찬양을 많이 틀어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0: 오늘 편성국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1: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0: 당연히 오늘 힘찬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나가는 찬양은 그냥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보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극동방송 이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찬양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첫 찬양 같이 합니다. 올댓팀, 이분들은 찬송가만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열 텐데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복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송 복음 70년 또 은혜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벌써 821님도 그렇고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유튜브 상에서 댓글도 남길 수 있잖아요. 정 PD님 어떻습니까?
1: 네,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아가셔서
0: 그렇죠.
1: 유튜브 직접 들어오시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요.
0: 예.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직접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댓글로 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지금 조금 전 찬양도 보라라고 함께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들고 있죠.
1: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0: 아, 보이네. 이렇게.
1: 네.
0: 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우리
1: 와.
0: 십자가 공예의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의 작품인데 오늘 10분에게 이 십자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셔츠는 선물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저희 티셔츠고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왜 십자가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추첨할 텐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문자 보내면 예정 PD님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우리가 또 뽑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왜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샵 1069번

0: 으로 여러분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두 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 특별한 방송으로 같이 하고요. 문자 샵 1069번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왜 필요하신지 한번 여러분 문자 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십자가 또 장식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 멀리 떠났던 가족이 다시 한번 자리에 모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의 그릇에 오롯이 모아지는 시간이 이번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보름달이 이제 오늘 밤에 좀 환하게 점점 뜨겠죠?
1: 그렇죠.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오늘 하늘의 빈 자리를 환히 채워줄 것인데요.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의 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이 시간이길 소망해봅니다.
0: 자, 저 지금 추첨했습니다.
1: 누군가요?
0: 아이디 수정우물님께 십자가 선물을 전합니다. 피디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극동방송 늘 방송을 듣고 있고요. 신호대기에 힘있게 유튜브 댓글을 남깁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와.
0: 아이디 수정우물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겠죠?
1: 네.
0: 추첨이 됐습니다. 잘 기입해놓고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1: 미국 아리조나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0: 할렐루야.
1: 길벗에서 보고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0: 이야.
1: 미스터 최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0: 우리 아이디 네. 미스터 최님 응원합니다.
1: 네.
0: 이렇게 여러분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또 이렇게 마음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요. 잠시 후에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의 영상도 잠시 후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 답장 링크가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먼저는 찬양 한 곡을 들을 텐데요. 청충 찬양단이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해요. 십자가 찬양 메들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같이 하시죠.

0: 십자가 찬양, 이 보혈 찬양 메들리를 힘있게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이 이른 아침 우리는 추석 명절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네. 우리의 마음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예. 십자가라고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맞습니다.
1: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0: 지금요,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사실은 저희가 또 꼼꼼히 읽겠지만 지금 저희가 십자가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해 볼까요?
1: 저는
0: 네, 누굴 뽑으셨어요?
1: 대구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0: 대구? 좋습니다.
1: 네,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신대요.
0: 예.
1: 그런데 오늘따라 새벽 예배가 더 은혜가 되면서
0: 와.
1: 칠성시장에서 예. 이번 명절 때 가족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더 사서 어머니를 오늘 뵈러 가시겠다고
0: 할렐루야
1: 이 십자가를 꼭 전하고 싶다고 라고 하셨는데요.
0: 야.
1: 우리 8613번님께 저는 정말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잘 체크하고 저도 한 분 선정했습니다. 2143 계신 곳은 청주. 피디님 여기는 청주고요.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정말 귀한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막 감동이 오셨대요. 이분이 성경 공부 3주차 들어가는데
1: 할렐루야.
0: 이게 맞춰지면 교회에 잘 정착한 의미로 이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0: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 이 자체 선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압도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 한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1: 아멘.
0: 이 외에도 제가 잠시 후에 또 초청할 텐데, 우리 전국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여기 지역이 어딥니다 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모든 찬양들은,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방송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준비되고 있죠, 정 PD님?
1: 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예, 우리 안에 이 메시지를 좀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것들 있대요. 자,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극동방송 이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른 아침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이 칼럼 같이 하시죠.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익명의 저자가 유통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난이 낭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걱정도 큰 근심이 되고, 아픈 사람 앞에서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시키며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행복으로 인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큰 기쁨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 한 그릇 더는 부담일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리스털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끝없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명절 아침 현관에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있는 크고 작은 신발들, 연휴 끝 트렁크가 닫히지 않을 만큼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어머니의 반찬 보따리, 자식 학원비 앞에서 한 철을 더 버티는 아버지의 뒷굽다른 구두, 밤새 말다툼한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꿀물 한 잔, 맞춤법이 틀려서 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삐뚤삐뚤한 생일카드, 가족사진마다 셔터를 누르느라 정작 자신은 빠져있는 아버지의 자리, 새벽마다 자식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느라 달아버린 어머니의 기도방석,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만 쌓여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0: 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이라고 이 영상 링크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정 PD님,
2: 네.
1: 우리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가정에 또 오빠네 가정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언제 했나 반성하게 되면서 아멘. 만남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이 있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래요. 이 상황들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고요. 잠시 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할 거예요. 추석 특집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2: 네.
1: 잠시 후에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저 남반구 반대에 있는
2: 멀리 있는
1: 그 장소가 어디예요?
2: 섬나라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잠시 후 마다가스카르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그 추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찬양 웨이옴의 나의 가는 길 같이 하시죠.

0: 오늘 이 아침에 웨이엄의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듣는데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속에서 이 가을 화면이 참 인상 깊죠.
1: 너무 예쁩니다. 은행나뭇잎이 잔뜩 있는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데
0: 좋아요.
1: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

0: 하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김정란 권사님 잘 들어오셨고 뽀야님 장경화 양현정 상철월드 나정훈 동현 그리고 유복승 제이송카 김선희 김은아 믿음님 신미영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보시면서 그 감동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 이거 발음
1: 마다가스카르 네, 과자 이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저 멀리 있는 섬나라로 떠날 겁니다.
0: 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와, 선교사님. 와. 참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게 지금 마다가스카르 시간이 몇 시죠?
3: 지금 1시 30분이네요. 새벽입니다.
0: 주여.
1: 주여. 새벽 1시 33분입니다.
0: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야. 이렇게 뵙게 됐고요.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먼저 조인호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조인호 선교사입니다.
0: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도요?
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마다가스카르. 예정 PD님, 네. 이 두 분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권서인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하고 계시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힘있게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그래도 오늘 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나라인데 한번 짧게 우리나라 우리 마다가스카르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2: 예,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동식물이 많고요.
0: 예.
2: 특히 여우 원숭이 그리고 바오밤 나무 바닐라빈이 대표적인 동식물입니다.
0: 이야.
1: 와, 여우 원숭이랑 바오밤 나무.
0: 선교사님 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네.
1: 감탄을 새벽, 하게 돼가지고
0: 네, 아니 난 계속, 새벽 1시 30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 상당히 좀 피곤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제가 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저희도 언제 우리 인생 중에 마다가스카르를 가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동쪽 저 끝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0: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 세대, 그 땅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선교지가요. 선교사님 전기가 중단될 때가 많은데 전기가 중단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다고 해요. 선교사님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3: 네 저희 전기가 자주 끊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단수도 자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불평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네 그냥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뭐 아유 귀찮은데 안 씻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와
1: 저는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선교사님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주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
2: 저희는 지난번 제 방송

0: 하고
1: 예.
0: 그 시골 학교 부지를 위한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 우와. 우와.
0: 8월에 감사하기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1: 예.
0: 이제 명절이 끝나면 저희가 또 시골에 가서 학교를 짓는 문제를 그곳 주민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성경 보급과 성경 읽기 사역에 힘쓰고 있고요. 성경이 읽어진의 PPT를 말라가시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제자 양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좋습니다. 성교사님,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다가스카르 최근에 있었던 사역이래요.
2: 네.
1: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천국 영상. 자, 영상 분량은 19초입니다.
2: 아주
1: 지금 이 영상을
2: 짧습니다.
1: 보시면
2: 네.
1: 제가 왜이 제목을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실제 선교사님이 이 너무 이 장면이 귀해서 카톡 프로필에서도 이걸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2: 그래요? 네.
1: 제가 이 감동이 돼서. 자, 지금 5초 뒤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라디오만 듣기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정 PD님?
2: 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셔야 이 진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 사역을 보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2: 네.
1: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5초 뒤에 갑니다. 5, 4, 3, 2, 1, 보여주시죠. 와. 자.
2: 지금
1: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한번더볼 텐데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지금 한번더 보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3: 여기가 이제 시골을 사역하는 곳인데요.
1: 예.
3: 지금 남편은 저 안에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1: 통독을 하고 있고.
3: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종이 저번에 종이 접기를 해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데요.
1: 날려가지고.
3: 저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1: 와.
3: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행복해한 것 같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아이들 표정이 다 살아있습니다. 막 방방 뛰면서 종이 비행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와.
1: 참 귀하다, 귀하다. 아니, 너무 귀하고요. 그 선교사님, 지금 이 영상을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한번 저희가 오롯이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신 분 있고 사진 영상 찍으시는 분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하하 웃으시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틀어주세요. 와. 야, 저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좋습니다.
2: 아니, 똑같은 흙이고
1: 예.
2: 똑같은 자연인 것 같은데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마다가스카르의 송은주 선교사님, 조인호 선교사님. 선교사님,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그 현지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면 어떻게 좀 보내세요?
3: 저희는 여기는 뭐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들 뭐 생활하시는데 추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아 추석인지 몰랐는데 특집 방송을 극동방송에서 하신다 그래서 추석이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1: 오, 주여.
2: 오, 주여.
1: 아니, 그래도 이제 명절이면 지금
2: 한국에 계신 네
1: 부모
2: 가족들이 그래도
1: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는 어디
2: 네.
1: 계시나요?
3: 네, 한국에 저희 이제 시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지금 광명시에 살고 계셔요.
1: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이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광명에 제가 알고
3: 네.
1: 있기로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딸이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있고

0: 두 명의 네.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와, 그러면 지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1: 외할머니 댁에 갈 겁니다.
0: 할머니
1: 아마.
0: 댁에 가서.
2: 야. 그래도 명절이라서 그리운 마음을 대신해서 더 연락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0: 오늘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아, 사랑하는 엄마,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아들들에게도 한번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 아들들에게 영상 한번 남겨주세요.
3: 사랑하는 아들들 잘 지내니? 아, 우리가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도록 하여라. 사랑한다 아들들.
2: 아, 네, 오늘. 아, 전형적인 코리안 파더.
0: 난 그렇게 네. 생각 안 해.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아.
2: 시간
0: 새벽
2: 때문에
0: 1시 반이야 지금.
2: 시간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0: 내가 볼 때 선교사 오늘 조금 피곤하셔요. 그렇지만 오늘 그 열정과 네. 오늘 선교지의 그 열정을 자 지금부터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자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극동방송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0: 아멘.
3: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3: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특별히 극동방송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와 기도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3: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게 하옵소서.
0: 아멘.
3: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3: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3: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2: 아멘.
0: 오늘 마다가스카르의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의 사진들을 영상 찬양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멀리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와. 오늘 선교지의 사진을 보면서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고요.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생방송,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사역은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선교사님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후원과 헌신으로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전혀 새벽 1시 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땅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0: 여러분, 이런 추석 특집 생방송을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는 뭐 유튜브 보고 아침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 땅에, 그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극동방송에 헌신했던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일반 방송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장수 코너 출연자가 아닐까. 지금 우리 탈북민 방송인으로 또 유튜버로 우리 정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우리 신은희 집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너무 오랜만에 뵙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 네.
0: 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지금 우리 신은희 집사님은요.
1: 네.
0: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극동방송이 일일 드라마를 매일 제작을 했었는데 네. 통일가교 일일 드라마 달에 놓는 사람들 그때 내레이션을 쭉 이렇게 해주셨었고 그때 참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함께 방송 만들었던 추억 제가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사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갔었던 때였거든요.
0: 예.
2: 근데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디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네.
2: 네,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막 변해요. 그래서 눈물도 더 많아지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극동방송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정말 은혜롭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은희 집사님 우리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이 방송이 북한 땅에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에도 이 방송을 예. 이 라디오를 정말 생명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오늘 그 땅에 우리 극동방송에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참여도 하고 근데 그런 참여가 아니라 지금 숨죽여가면서 이거 걸리면은
1: 분들이
0: 아니 있는데. 북한에서 이거 극동방송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생각하실 때 걸리면 어떻게
1: 발각되면
0: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네.
2: 극동방송은 사실 일반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1: 예.
2: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라디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맞아요.
2: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좀 보면
1: 네.
0: 거기에 우리 극동방송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1: 극동방송을
0: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집사님?
1: 북한에서 실제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어떠셨어요?
2: 그럼요. 극동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라디오를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들었다라는 분들을 여러분

네, 만나 뵀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방송을 들어서,

0: 그런데 이온 가족이 명절이 되면 자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이분들은 저 북한에 다온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1: 아, 친척들,
2: 맞아.
1: 친지들.
0: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시누이 집사님 가정에서 가는 곳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한번 짧게 좀 편집해 봤는데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보여주세요.
2: 아, 저 건너편이 저기 보이는 저산 있죠? 여기가 북한이래요. 통일전망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고, 여기 길 옆인데, 길 옆에서 이렇게 북한을 볼 수가 있네요. 산이 뭔가 민둥산인데,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 민둥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은 집들이에요. 이게 날씨 좋은 날에 오면은 그럼 사람 다니는 것도 보인다는데, 아, 이번 추석은 이렇게 계속 흐리고 비 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화면이라 가지고 좀 민둥산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강 건너가 네, 북한이네요. 여전하네요, 북한은. 뭔가 변함이 없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빼가지고 산도 허벌판이 됐고 그래도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 여기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강아지가 털갈이 하듯이 듬성듬성 나빠진 그런 것이 휑하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뭐할 말이 없지요. 아유, 엄마 아빠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저기 우리 아빠의 엄마, 우리 할머니도 아직 계시고 고모들도 계시고 우리 엄마의 오빠도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긴강 너머로라도 북한을 보니까 뭔가 친척들 생각, 고향 생각 좀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우리의 이 명절 보내는 것과 또 우리 탈북하신 3만 8천 명의 그 북한에서 오신
1: 주민들
0: 이 주민들
1: 여러분들,
0: 탈북민들의
1: 네.
0: 이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느끼실 거예요.
1: 조금
0: 느껴지실 거예요.
1: 느껴지면서,
0: 그렇죠.
1: 네.
0: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은희 집사님?
3: 저기가 강화도라는 곳이에요.
0: 강화도였어요?
3: 네네.
1: 정말.
3: 강화도도 그 통일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저기보다는 잘안 보여요, 사실. 저희가 그 명당을 잡았거든요.
1: 아, 명당이군요. 더
3: 네,
1: 잘 보이는 것
0: 잘 보이는 데를
1: 같아요. 네, 더
0: 가셨구나.
1: 가깝게
3: 맞아요.
1: 느껴지고.
3: 맞아요.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도 저기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으신 곳인데 진짜 명당이에요. 북한 잘 보이는 명당.
0: 아, 참 귀한 영상이고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함께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일단 저는 그 폐쇄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왔다는 부분이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부분은요. 저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아침도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낳았더라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 아이들의 배는 늘 골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들을 출산한 것이.
1: 우리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또 엄마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0: 감사합니다.
2: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 게, 우리 예정 PD님, 우리가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도
1: 와,
2: 지하 교인들의 이
1: 앞으로도
2: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음 방송이 정말 북한 땅에 생명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저희가 복음 70년, 은혜 70년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의 이 사역들 한번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0: 네, 극동방송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북한이죠.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의 실정이 모든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전송하는 모든 라디오가 다 차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몰래 다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라디오를 다 차단시켜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라디오가 송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또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속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빛이 되고 있는지, 정말 70년 동안 이어갔지만 앞으로 70년, 또 70년,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북한 통일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상
2: 아멘.
0: 응원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해요.
1: 아멘,
2: 그래요.
1: 아멘.
2: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신은희 집사님,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신은희 TV입니다.
2: 신은희 TV
1: 신은희 PD.
2: 가시면
0: 네.
2: 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또 이야기들 많이 담아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은희 집사님과 또 은하 자매님도 이렇게 그 사명이,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또 나중에 북한 땅에 가서 전하는
1: 아멘.
2: 놀라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0: 네.
2: 축복하고 사역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만남도 축복하고, 주님의
0: 와.
2: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간 함께 더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은 인문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상 링크는 보라라고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추석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예정 PD님 오늘 벌써 8시가 됐습니다.
1: 네, 1부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 아, 이 명절을 앞두고 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0821번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여러분 극동방송의 사역들 70년 동안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8시에 들으신 분들은
1: 이게 뭐야?
0: 놀라실 네. 수 있습니다.
1: 누구야?
0: 친숙한 목소리가 네. 안 나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하시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 추석 특집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저녁 9시까지 전국의 극동방송 지사가 시간시간마다 함께합니다.
0: 자 좋아요. 저희는 9시까지 1부 2부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생방송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된다고요?
1: 맞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요. 전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4624님께 이 십자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들으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10분 선정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십자가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제작한 이 십자가를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4624님 추첨했고요. 지금 방송 저는, 네.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신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있는 우리 여동생 가정에 신앙생활의 계약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선물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 하셨는데
1: 아멘 아멘
0: 4624님 체크했고요
1: 4624번님
0: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1: 저도 이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누굽니까?
1: 저희가 지금 1부 때 대구 찍고 청주 찍고 방금 전주 찍었잖아요
0: 찍었어요. 예.
1: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0: 대전
1: 9734번님
0: 좋아요
1: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의 남편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대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언니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전에 계시는 우리 9734번님께 꼭 전달해 주십사 드리고 싶습니다
0: 참, 지금요 저는 이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612나 이분 기억이 나요 피디님
1: 네?
0: 저는 파주에 사는 남소령입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 준비하면서 듣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26이 됐습니다 네.
1: 20년이 지났네요
0: 십자가 네. 필요합니다 하시는데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있잖아요
1: 극동방송이 70년 됐으니까 가장 많이 들은 분이 70년 됐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짧은 여론조사를 어제 완료를 했어요. 어제 완료를 네.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극동방송을 들은 지 몇 년이 되었다. 극동방송 가족들의 자신만의 극동방송 들었던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을 저희가 5명을 확인해서 연어 선물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한 3주 뒤에 도착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 사연 중에 너무 귀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5398번님께서요
0: 예, 지금부터는 이분 선물 또 드리는 거죠?
1: 네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0: 어떤 선물 드려요?
1: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0: 여기 써 있잖아요 통닭 상품권
1: 상품권 치킨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5398번님
1: 15년 차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연히 맞춰진 극동방송 주파수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는데요
0: 와
1: 6개월 만에 그 새벽에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애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극동방송이 1등 공신입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5398님 추첨됐습니다. 통닭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7791님 이런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0년 동안 방

0: 방송을 들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따라 40년 동안 방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 번. 야, 이분은
1: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0: 7791님 선물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1: 자, 3950번님입니다. 예. 극동방송을 들은 지는 2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치매로 인해서 시설에 입원했고요. 3개월 전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좌절과 죄책감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취 기간은 비록 짧지만요. 4,50년 들은 분 못지않게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3950번님께 보내드립니다.
0: 아멘. 한 분도 추첨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에요.
1: 네.
0: 6944 피디님, 저는 38년 동안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학교 당시 5학년부터 친정엄마가 AM으로 아침 모닝콜로 깨워주셨습니다. 우와. 저는요 그때 이 방송이 너무 싫어서 5기가 발동해 라디오를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요. 제가 우리 아들 태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잘 때까지 깰 때까지 이 방송을 듣게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을 통해 믿지 않던 우리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
1: 야, 할렐루야.
0: 38년 애청자.
1: 야.
0: 크, 저희가 통닭 상품권 더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통닭 상품권 드리고 3916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썬데이 크리스천이던 저는 2년 동안 들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낙상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이제는 조금씩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요. 예.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그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916번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1: 네?
0: 가장 오랫동안 지금 들은 분은 더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저희가 확인한 저희가 확인한
1: 문자 접수된
0: 네, 접수된 자, 한번 우리 예정 PD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2594번님입니다. 예. 방송 듣기 60년 제 나이는 69세인데요.
0: 예.
1: 1956년 극동방송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허리춤 혁대에 차고 하루 종일 듣고 계셨습니다.
0: 대단하시네요.
1: 아버지께서는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들려주시고 1년에 8독까지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필사를 4번 정도 하셨는데요.
0: 예.
1: 아버지가 들으셨을 때 또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걸로 치면 69년, 70년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자,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 방정임 권사님이신데요.
0: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요 병원 치료 중이셔서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번 통화해볼까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1: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야, 69년 방송 들으셨다고요?
2: 제가 69세 만 69세인데요.
0: 70년이네. 70년. 70년 들으셨네. 네,
1: 70년. 꽉 채우셨습니다.
2: 아버지께서 지금은 자꾸 제가 돌아가셨지만
0: 예.
2: 아버지께서 아세아 극동방송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예. 방송을 들으셨어요.
0: 우와.
2: 그래서 아버지가 늘 허리춤에 라디오를 이렇게 혁기에다가 달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리고 농사일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늘 곁에서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0: 이야, 야. 너무 감사하다. 야.
1: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극동방송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죠.
1: 그러면
2: 라디오를 같이 듣고
1: 네.
2: 또 거기서 나오는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시 재조명해서 이야기로 들려주셨죠.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산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자, 지금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어? 나도 70년 들었다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1: 혹시?
0: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지금 방송 가족들 네. 추석 특집 생방송을

0: 듣고 계시는데 나도 70년 됐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 방정인 권사님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1: 네.
0: 극동 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셔요?
1: 너무나 평안하고요. 또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가끔 운전하면서 중보기도 시간에 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0: 예.
2: 네.
1: 그럴 때마다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0: 이야.
2: 네.
0: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2: 너무 잘하세요.
0: 극동방송을 70년 들으시니까 거의 뭐 극동방송 아나운서 공구형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살짝 있어요 지금.
1: 아닙니다.
2: 방정임 아나운서라고 불러도 선색이 없을 만큼.
0: 와 권사님.
1: 고맙습니다.
0: 우리 네. 권사님 교회는 어디 성이십니까?
1: 교회는 한마음교회라고.
0: 한마음교회를 섬기시고.
1: 네네네.
0: 권사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는 전파선교사를 대표해서 복음
1: 네.
0: 70년 은혜 70년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많은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권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방송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1: 네.
0: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 이게 명절 네. 다가올 때 좀 뭔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우리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들으신 분으로서
2: 대표해서
0: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네. 우리 방정인 권사님이 한번 응원과 위로의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명절하면 가족들이 나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 자손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형제는 지금 계속 방학 중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기회에 명절에 같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가족들도 누구는 하나님 믿고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 예.
1: 이런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네. 오늘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이 방송 가족들 예 맞아요. 이 명절에 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2: 아멘 아멘.
0: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부모님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 예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정인 권사님 더 많이 들으시고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2: 할렐루야.
0: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1: 아멘.
0: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오면 좋겠죠 예진 PD님?
2: 네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이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0: 맞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 같이 할까요? 여러분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박수 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김다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는 자매님이신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을에 은혜로운 찬양 보면서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할까요?

0: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전국 생방송 때 문자 번호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문자로 같이 하시면 오늘 보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또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잖아요.
1: 네.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남성 성준님께서도
0: 예.
1: 91세로 소천하셨던 우리 친할머니가 집에서 늘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1: 이번 한가위 때 또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의
0: 그렇죠.
1: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전에 또 엄청난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피디님, 저도 70년 들었습니다.
1: 할렐루야.
0: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1: 네, 우리
0: 정말 70년.
1: 0251번님.
0: 공유일.
1: 저도 야. 70년 들었습니다.
0: 와, 지금 우와. 70년을 들었다는 세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1: 만나게
0: 자, 중요한
1: 하셨습니다.
0: 것은요.
1: 네.
0: 저는 10년 됐어요. 저 28년 됐어요. 34년 됐어요. 9870님이 또 엄청난 문자를 보내셨어요. 피디님, 저요. 40년 전에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셨대요. 오늘 미안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1: 야.
0: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냥 그때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미 그때 다 회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사과. 사과의 문제가
1: 40년의 사과.
0: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극동방송에 네. 있다 보면 여러 전화가
1: 여러 일들이
0: 오는데요.
1: 있습니다. 네.
0: 아, 이렇게 좀 여러분. 축복의 전화도 있지만 가끔씩 항의의 전화도 있어요. 여러분
1: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네,
0: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10년, 20년, 5년, 2년 다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모여야 될 행사장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0: 그렇죠.
1: 홈커밍데이가 찾아옵니다.
0: 맞습니다. 홈커밍데이
1: 10월 17일

0: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까지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에서
1: 그렇죠.
0: 여러 다양한 이벤트와 또 축하 음악회가 진행되는데요. 극동방송 가족이라면 꼭 오셔야 합니다.
1: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0: 우리 극동방송 빌렸습니다.
1: 가족들 전국에 계시는데요. 아, 전국에 가도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옵니다.
0: 다
1: 걱정하지 마시고
0: 합니다. 네.
1: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잔치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추석 명절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직접 촬영하신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의 그 자연의 비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정 PD님, 오늘 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손님도 정말 귀한 분을 만나볼 예정이라고요?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우리 극동방송이 설립 초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몽골어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만나볼 분은 진정한 전파 선교사십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요 중국어 방송을 제작하신 와. 홍콩 대만 출신의 주지호 목사님이신데요. 야. 지금은 홍콩 극동방송에서 정년을 하시고 예. 또 현지에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좋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계 속에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
1: 우리의 선교사님.
0: 주지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우리 PD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0: 자, 여러분 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지호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왔거든요. 이 아침 여러분 꼭 들어와 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 PD님.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0: 좋아요. 와, 우리 주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0: 야, 정말 선배님이세요.
1: 큰 대자를 써서
0: 네. 대선배님.
1: 대선배님이
0: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와. 그러면 처음 입사가 제주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아, 서울이죠.
0: 아, 서울 입사를 해서.
2: 서울이죠. 이제 방송사는 그때 말씀은 이제 송신소라고 하죠. 예. 송신소는 제주도 있죠.
0: 아. 아. 그러면 그냥, 아세아 방송으로 입사를 하신 거군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극동방송도 중국어 방송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인천에 있는 그 송신소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세아 방송이죠. 지금 말씀은 동시 중국어 방송 다 책임을 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죠. 예.
0: 야.
1: 뭐 지금도 극동방송 직원들이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0: 그렇죠.
1: 목사님 입사하셨을 때는 그냥
0: 다 하셨다고?
1: 그냥 다 책임지셨다고
0: 일단은
1: 봐도 무방할 것
0: 다
1: 같아요.
0: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1: 그냥 방송부터 송출까지 다.
0: 지금 이 말씀.
2: 그렇죠.
0: 아니 목사님
2: 그런데
0: 지금
2: 예. 엔지니어는 우리 이제 한국 보험들 직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든지 다 협력 해서 그냥 마이크 앞에서 아나운싱은 제가 하고 또 저희 안 사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1: 네.
0: 손옥금 사모님이 계세요.
2: 예.
0: 이 손옥금 사모님도 방송 사역자 맞죠, 목사님?
2: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0: 예.
2: 홍콩 극동방송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인사를 못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
0: 거기서 지금 중국어 방송 제작하고 계시고.
2: 예, 예.
0: 그래서 손옥금 사모님의 이 방송이 네. 중국어로 녹음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야. 소름 돋을 야. 정도로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네요.
0: 일평생 방송 사역자로 함께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책임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옆에 우리 윤석준 또 우리 오영우 님이 지금 기술 도우미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엄청 감동을 했어요.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지금 오늘 송출 지금 송출 잘 되고 있죠.
1: 지금 부드럽게 지금 송출을
0: 부드럽게
1: 해주고
0: 되고 있죠. 지금 부드럽게
1: 있거든요.
0: 뻑뻑하게 말고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1: 목사님께서 인자한 네. 모습으로
0: 좋습니다.
1: 하고 네. 계십니다.
0: 자 오늘 주지호 목사님 아 그런데요 목사님 네.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제주도 당시 아세아 방송에서는 이제 중국어 방송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정말 송출을 했고 또 타국에서 받은 것도 또 송출을 했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네. 지금 70년 동안 북방선교 공산권 선교 사역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역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2: 네. 그때 당시 그 중국 대륙에서 이제 편지가 오잖아요.
0: 예.
2: 지금 북방선교단 만약에 북한에서 중국 통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편지 오면 아주 귀하잖아요.
0: 예, 예.
1: 네.
2: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나온 편지가
0: 예.
2: 우리 극동방송 중국어 프로하고 아세방송 중국어 프로 듣는 그 청취자들의 편지 수가 과연 몇 통이 될까? 참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0: 예.
2: 제가 어제 파일을 찾아서 기록 보고서를 찾아서 이제 있습니다.
0: 예.
2: 지금
0: 네.
2: 공개할게요.
0: 예.
2: 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0: 예.
2: 이건 뭐 특별한 정보이긴 하지만 책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3년 전에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제 내는 책이 있거든요. 중국어로.
0: 예.
2: 또 감사하게 우리 그 서두에 추천 말씀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썼어요.
0: 주셨고, 예.
2: 그 책 가운데서 23장의 챕터 23의 제주도의 기적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청취자 편지 중국어 청취자 편지는 13만 2721통이에요.
0: 13만
1: 2000 와.
0: 엄청난 숫자네요.
2: 2721통.
0: 13만 2721통의 편지를
2: 네. 중국어 청취자 편지가 우리가 받았어요.
1: 우와.

0: 그걸 다 개수했어요. 다 체크해놓고.
1: 네.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원본이 지금 홍콩의 유명한 대학, 중문대학,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죠.
0: 예, 예. 네.
1: 기독교 파트, 중국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역사라든가 중국 문화, 중국 기독교, 특히 20세기하고 21세기의 중국 기독교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이 13만 통 이상의 편지가 대표하는 청취자 수는 얼마일까요?
0: 오.
1: 그거는 또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인구는 15억이거든요.
0: 15억의 인구 중에.
1: 네. 예, 지금은 15억이고, 예. 그때 한 40년 전에는 약 15억인데, 약 10%가 청취자를 그거 하면 1억이죠.
0: 1억 명에.
1: 1억 명이죠. 엄청나죠. 와. 극동방송의 복음 그 전파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숫자가 크죠.
2: 이렇게 수치로 진짜요. 들으니까 상상이 네.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나친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극동방송이 그 공산권의 뭐 중국, 북한, 러시아, 그 몽골 땅에 이 방송을 오롯이 전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아주 의미 그럼요.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1: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라든가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1: 온 교회가 협력해서 또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방금 여기서 들으면서 우리 아까 아프리카 쪽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도 예, 있잖아요. 예.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이 전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모든 분 지금 중국 땅에도 뭐 조선족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방송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죠. 분도 있고 선교사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70년 동안 은혜의 역사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감동스럽습니다.
0: 아니 그러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1: 네.
0: 저희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은혜의 일들 감동 있는 일들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아, 이 부분 참 감동됐었다 좋았었다 기억난다 하셨던 일들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재밌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0: 예.
1: 간단하게 이 최락기도 우리 극동방송사 수련회 나갈 때 너무 좋죠. 그런데 편성국 직원 이제 서울 본사에 편성국 직원들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주말에 수련회 나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철학기도 같이
0: 예.
1: 철학기도 한 적이 있어요.
0: 오.
1: 아주 인상 깊어요.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안 끝나요. 두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참 특별한 느낌을 또 그 아주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 그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고요.
0: 예.
1: 또 반면으로 이 저희 한 사람은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한국 권사님이
0: 예, 예.
1: 자원봉사자가 이 같이 식사하재요.
2: 네.
1: 아주 맛있는 식사하재. 네 같이 갔는데 저쪽 서울에 있는 조금 그 변두리 같은 데에서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거기 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영양탕이래요. 영양탕은 한국분들 다 아시죠?
2: 아, 저 뭔가 했어요.
1: 지금 이 방송 나가도 됩니까? 영양탕이.
0: 그때
1: 당시에 네. 개고기. 네.
0: 아.
1: 개고기, 맛있는 개고기.
0: 너무 놀라셨다.
1: 예, 너무 인상 깊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우리 교역자들, 이제 성도들하고 홍콩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나고 뭐 불고기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양탕도 먹었다라는 자랑도 합니다.
0: 야.
1: 아주 기억이 났습니다.
0: 아니, 목사님 이 추석 명절에요. 우리 네. 주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0: 참 방송 사역자로서 아까 출신 보세요. 이렇게 고향을 저는 홍콩과 대만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저는
1: 네.
0: 그게 좀
1: 인상 보세요. 깊었어요.
0: 아니 네. 홍콩이면 홍콩이고 대만이면 대만인지 대만인데. 왜 홍콩 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에 홍콩하고 대만 네 사실 중국 분들은 이제 조금 많죠. 저희 이제 사역은 홍콩에서 하고 아. 신학교도 홍콩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대만에 살고
0: 아, 계시고
2: 아. 그러니까 다음 달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도 뵙고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아. 한국 개념으로서는 이제 집은 제주도에 있지만 또 공부는 이제 광주에서 했다. 오. 광주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아. 어느 정도 아,
1: 이해가 됐습니다.
0: 네. 아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주지호 목사님께서 참 식견이 또 이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참 예.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두루두루 거치면서 사역을 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2: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지금 제가 한국어 오랜만에 한국말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하거든요. 이제 중국 표준말 하거나 아니면 홍콩말 해야 할 텐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예. 이야, 너무 귀하시고요. 예. 이번에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서 10월 17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사역 또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중보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 네, 제가 열심히 한국어로 기도 올릴게요.
0: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 70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방송 듣고 있는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취자에게 또 저희 사역자 또 우리 PD님들 좋은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또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이 기쁨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우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한 곡 있으셨다고요?
2: 네, 한국어 찬송가 지금까지 그 301장 지금까지 따다다다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해요.
0: 예. 오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예. 고백하는 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예. 이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2: 네. 예.
0: 예수님 만나셔서 제일 좋은 건 어떤 것이었어요?
2: 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사역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니하오마 선아이니 이런 말보다 한국말 할 때마다 아주 은혜스럽고 아마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잡담도 많이 하고
0: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극동방송 선배님이세요.
1: 대선배님이십니다.
0: 사역을 네.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또 사역하신 우리 주지호 목사님 홍콩의 선교사로 또 파송이 돼서 정말 그곳에서도 그 땅에 꽃을 또 피워내고 계시는데 우리 손금옥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연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목사님이 신청하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합니다.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연결도 감사했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생방송 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한국에 있었던 또 그런 일들도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또 복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저희가 지금 2부 순서가 벌써 마치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 지금 십자가 선물도 드려야 되고 네. 오늘 선물 풍성한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자, 십자가 지금부터. 선물 한 분 더 또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저는요. 예.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저는 7897번님. 75세이신 친정엄마 4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 성경만 붙잡고 또 위로받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 선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야. 우리 이 양훈 어머니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7897번님 보내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0: 좋아요. 0431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지난 5월 달 대장암 3기 수술 후에 병실에서 있는데 간병인이 처음으로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5월부터 방송 들으며 병원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가진 않고요. 아직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대요. 저 십자가를 내가 꼭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몸이 회복되면 교회에 꼭 등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돼 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이 선물이 네. 저는 좀 그런 우리 약속의 선물. 이 정도의 선물이 되면 네. 좋겠어요.
1: 약속의 선물.
0: 저희가 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0431님께 이 선물 보내시고

0: 받으시면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0431님 응원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할렐루야.
0: 한 분 더 있을까요?
1: 지금 8명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요.
0: 두 분 더 남았습니다.
1: 두 분 더.
0: 이야,
1: 저는
0: 엄청 많아요.
1: 6206번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예.
1: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는 사무실을 새로 이사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꼭 놓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더 저는 4958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피디님,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큰 자녀가 작년 10월 해병대 전역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고 우리 그 자녀의 큰아이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자 사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우리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4958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뭐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이 어머님의 이 마음이 우리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 또 역사하시고
1: 아멘,
0: 우리 아드님을
1: 아멘.
0: 위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같이 간직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4958님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얼마 전에 예정 PD님 저는 가장 제 마음 울렸던 사연이 뭔지 아세요?
1: 어떤 사연이었나요?
0: 나라사랑 축제에 소감 문자를 받을 때였어요.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나라사랑 축제 다 하는데 막 여러 사연이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1: 은혜가 됐습니다.
0: 눈물 났습니다. 네. 했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 PD님 우리 자녀를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에 그때 지원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대요. 근데 그 지원했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있대요. 만약에 그때 오디션에 붙어서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문자였어요.
1: 네.
0: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정, 한 영혼, 복음 70년의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열정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도 있고 선물도 있고 손대접, 말대접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인데요. 호남권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보고 찬양하며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은혜로운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참 한 영혼에게 손짓하는 것 같죠?
1: 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고 또 여러분 오늘은 저녁 9시까지 전국의 생방송이 같이 지금 통일화됐습니다. 아셨죠?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 잠시 후 9시부터는 부산지사에서 이 방송을 또 꾸미신대요. 얼마나 또
1: 풍성할지
0: 풍성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청취를 부탁드리고 오늘 십자가 선물도 저희가 선물 드렸고 오늘 이 또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편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 링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죠?
1: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 영상인데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신 이 사연들은 저희가 끝난 뒤에 하나하나 또 읽어보고 참 오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7일 한양대학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진행되는데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오라 할 거예요. 다 오세요.
1: 다 모일
0: 오늘
1: 겁니다.
0: 여기서 네. 난 40년 들었다 오시면 됩니다. 10년 들었다 오시면 되고 나 70년 들었다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유관기관분들 우리 방송가족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부분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같이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귀한 복된 명절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신재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손녀딸이 뜬금없이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를 나에게 건넨다. 종이로 만든 꽃이지만 향기가 느껴진다. 향기를 느끼는 건 후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향기는 꼭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눈으로도 귀로도 촉감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1: 맞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서 향기 나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 사랑의 향기가요 사실 말로 가장 잘 전달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1: 행복해요.
0: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고마워요.
1: 좋습니다.
0: 축복해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괜찮은 거야?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은혜로워요.
1: 빛이 납니다.
0: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0: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 영원해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1: 기도하겠습니다.
0: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맞아요, 힘이 맞아요. 되고 사랑의 향기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멘.
0: 서먹서먹한 가족과 친지, 또 소원한 친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오늘 이 아침 복음 70년, 은혜 70년, 오늘 풍성한 한거에서도 오늘 저희 두 사람, 우리 또 두 사람과 함께 총 네 사람이 이 방송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런 사랑의 향기가 전해졌기를 기대하면서요. 특별히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이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또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잠시 후 9시 우리 부산지사가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특별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극동방송 추석특집 생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 14시간 특집 생방송 부산에서는 3부와 4부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추석. 올해는 극동방송에서 특별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건데요.